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단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잘 믿어 보려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전도는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미혹입니다. 다른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전해서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 하여금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느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을 붙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복음이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지 뭐 다른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뭐 율법의 행위를 같이 지킨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단 중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게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그게 다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이 계속 변천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사도 바울 때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0, 30년 지나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또 이상한 소리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아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죠.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간직하라 하는 말씀이죠. 복음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고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욕망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인데 그 몸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 그런 말을 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몸은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몸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몸이 여러분 새로운 몸입니다. 영의 몸을 그가 입은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즉시 그는 천국에 올라갔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새로운 몸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육의 몸은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고 새로 입게 될 영의 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이 장막집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영의 몸 또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의 날이지요.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주 안에 거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기름 부음 대신 성령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성경 교사는 뭐 필요 없고 목사는 필요 없고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 성경 교사가 성경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는 성령님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의 최고 권위자, 성경을 가르치시는 최고 권위자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목회자들도 사실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갑자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이단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성경을 배울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배우라 하는 뜻으로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 와서 성경 가르치면 아 그런가 무조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런가 성경하고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온라인이나 TV나 어떤 설교자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저게 성경에 있는 말씀 맞는가? 저게 성경에 의미하는 그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성경과는 거리가 없고 그냥 설교자의 말이네. 저분이 그냥 하는 말이네. 저거는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이네. 이게 분간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이게 정말 이거 맞는 말인가? 저분이 하시는 저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 하는 뜻이죠.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8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지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0: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28절 말씀에 의하면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 부끄럼 당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칭찬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겠죠? 신앙생활 대충한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2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9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를 행해야 한다 그러한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도 부모 닮고 성격도 부모 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전혀 100% 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죄 짓는 그런 삶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그런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하나 입양하는 것도 그거 대단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들 중에서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더니 기록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쓴 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도 하늘 끝까지 닿아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죠. 그것을 안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줄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 아들만 돼도 이 세상이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줍니까? 잘 안 대해주죠. 막대하잖아요. 핍박도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아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시죠. 그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고통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정말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가 그런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만날 소망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깨끗한 가운데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 2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죄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 살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나 새삼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BBN에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인데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쪽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ITL 카드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작지만은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기 원하시면은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짓누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산파들은 목숨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있게 까닭에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성함과 왕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별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찬양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기도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 3장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고난의 때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때는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으로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에 옮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는 내게 임한 고난,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내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연약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아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내 자아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어떤 힘이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마다 그 새벽을 깨우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마룻바닥에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던 그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를 붙잡고 마치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머리를 굴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여러분, 내 머리를 굴리고 내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연약해져야 하는 거예요. 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인격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기쁨을 노래할 줄 아는 그 인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격이 파괴가 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자존감과 그리고 이 건강한 자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체가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자학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고통을 통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턱 던지면 마치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날카롭게 만들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공격적으로 말하게 하고 말이죠. 고통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의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인생인데 부드러운 모습, 이것이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고난당한 인생인데 미소를 잃지 않은 그러한 모습.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언제 여러분 감동을 느낍니까?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아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전혀 고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들어보면 그 사람이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 말이죠. 네. 얼굴만 봐서는 전혀 고난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고난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늘 웃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매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고통이 마치 보물인 것처럼 감싸고 살아요. 감싸고 살아요. 이 고통이 떨어뜨리면, 이 고통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감싸고 움켜쥐고 살아가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 고통을 꺼내가지고 생각하고 훌쩍훌쩍 울며 말이죠.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슴에 품어야죠. 분노, 억울함, 이 상처, 여러분 이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버리고 뭡니까? 여러분, 새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터닝 포인트라 그러는데, 터닝 포인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터닝 포인트. 2박 3일 영성 수련회 여러분 등록하세요. 예, 회복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아니, 언제까지 과거의 고통과 언제까지 과거의 억울함과 과거에 내가 겪었던 분노를 계속해서 여러분 움켜쥐고 살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고통으로 짓누르는 건 아닙니까?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을 청산함으로 내가 기쁨을 전해주고, 그리고 기쁨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고통을 품고 살지 마세요. 고통을 내가 끼고 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고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 비우고 뭡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네. 고통을 끼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고통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 아직 성품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보면 자기 고통당하면요, 자기 조금 힘들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힘들게 해요. 다 힘들게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지지난주에, 대선이가 지지난 금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을 했는데, 여름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훈련 중에 세 번 금식을 해야 돼요. 세 번 금식. 그 지지난주에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요일 날 밤 12시, 금요일 이제 시작되기 전 목요일 밤 12시 될 때까지 계속 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먹어. 이제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목요일 밤에 계속 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말이죠. 밤 12시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잘 오겠습니까? 이게 배가 불러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내내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갈, 금요일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잠도 잘 못 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침에 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대사나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거예요. 온갖 고통 속에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나 오늘 금식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학교 가서 그 점심시간 지내면서 어떻게 참냐 이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금식하느라고 집에 있어야 되겠다. 야, 학생의 본분을 다 해야지 무슨 금식한다고 집에 있냐. 학교 가라, 학교 가라. 막 제가 그냥 학교 가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막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학교를 가라냐고 막 씩씩거려. 그래도 너는 학교 가야 돼. 그래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고 가는 거예요. 차 내려줬는데 말이죠. 딴 때 같으면 땡큐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말이죠. 문 쾅 닫고 내리는 거예요. 아,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금식하면 금식하지 왜 나까지 이렇게 열을 나게 만드나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오후 학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좀 치근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점심시간에도 금식하고 뭐 이럴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따뜻한 말로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들어오는데 말이죠, 막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씩씩거리고 들어와서는 문을 쾅 닫고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연락이 시작하더라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내가 이 한마디 해야 되나 마나, 내가 얘를 앉혀놓고 금식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마나 말이지. 그런데 우리 이제 큰아이 병선이가 이제 기숙사에서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예, 일주일 동안 이제 기숙사 있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금요일 날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또 배고프겠습니까? 간식을 이제 해서 이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을 다 열어놓고 말이죠. 냄새가 많이 안 나도록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볶음밥을 이렇게 하는데 그 냄새가 뭐 방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방문을 빵 차고 나오더니, 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응? 아니, 내 금식하는데 음식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지.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도움이 안 돼서야 되겠냐고 말이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선이가 깜짝 놀라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다가 깜짝 놀라고, 아니, 쟤 왜 저러냐고. 쟤 왜 저러냐. 쟤 오늘 금식하는데, 병선아, 너도 여기 집에 있다가 폭탄 맞을 것 같으니까, 너도 그냥 교회 가 있는 게 좋겠다. 밤 12시까지 교회 있다가 오는 게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겠다 말이지. 그래서 너도 빨리 이거 볶음밥 먹고 가라 말이지.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더 타쿠마에 제가 말씀을 그날 금요일날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대사나 금식 잘해라, 밤 12시까지 금식 잘해라 그리고 이제 갔어요.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힘든데 말이지, 자기의 이 힘든 거는 알아주지 않고 말이지 온 집안 식구들이 나가서 놀냐 말이지, 자기들끼리만 뭐 이렇게 놀러 다니냐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다 마치고 이제 밤 12시가 다 되는데 집에 오면서 전화했어요. 전화했어요. 대선아, 밤 12시가 다 됐는데 12시면 너 이제 먹을 시간이 되는데 너 뭐가 먹고 싶냐? 아버지가 뭐 사주면 좋겠냐? 햄버거라도 사줄까? 뭐 아무거나 사오라는 거야, 아무거나. 그래서 그냥 햄버거, 밤 12시에 또 햄버거

0: 그러더니 샤워하고 그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려주는데 아빠 take care 뭐 이러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마디 했으면 이 부자지간에 얼마나 시간이 또 오래 갔겠습니까. 네, 참기를 잘했지 말이죠. 한번 금식하고 났더니 두 번째는 하여튼 쉽게 해내더라고. 쉽게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평강을 전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당신도 힘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삶 속에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여러분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많이 화살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화살을 움켜쥐고 고통 속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옷을 입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자켓을 벗어버리면 뭐해? 화살이 많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화살을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뭡니까? 고슴도치 인생 아닙니까? 고슴도치 인생. 네. 그 화살로 또 다른 사람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달려나오세요. 달려나오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능력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게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고자 나를 더 빨리 그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기쁨의 인격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립 이안 씨가 적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 가운데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의 요양소를 찾은 이안 씨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오래되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의 손잡이를 자기 손이 피가 나고 뭉그러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힘을 다해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나병균이 신경을 죽여서 감각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감염에 손가락, 코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요. 신경세포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해주는 것을 방지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해를 당하고 상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나병 걸린 신경처럼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2번째 시간.
1: 혹시 상부에서
2: 뭐가 지피시는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1: 상부에서 교회가 이러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부에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방조하다니요.
1: 교회당에서 모이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2: 모이면 말입니까? 아 가만, 모이면 먼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죠.
1: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기도한다는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2: 아, 노골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숨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아이고, 아닙니다. 상부에서 아이고 뭐 그냥 방조를 하다니. 에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아니다. 시국으로 보건대 상부에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2: 아니, 모여서 스스로 계몽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이득이 된다고 그것을 방조를 한답니까?
1: 방조를 넘어서 부추길 수가 있다.
2: 네?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어. 뭔가...

0: 과연 당시 통감부는 교회를 이용해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당시 일어나는 교회 일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
1: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요즘 기독교 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조장했고 일본이 대조선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기 위해 취한 이벤트적인 행사였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 36년 동안 교회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신민회를 비롯해서 3.1 만세운동 그리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교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은 교회가 그리 만만한 집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회유를 하게 되는데 장로교를 매수하여 총회를 장악하고 신사 참배들을 강요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이 교회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평양 장디연 교회에서 불기 시작한 성령운동을 부추겼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은 1904년 감리교 의사 출신의 하디 선교사의 회심으로 개성을 지나 서울 그리고 목포까지 분 성령운동의 클라이막스였으니까요.
0: 그런데 왜 일본의 개입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2: 아니 그럼 놈들이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까?
3: 그렇다. 얼마나 조선인들이 무능력하고 야만적인 죄인들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2: 그건 교회당에 사는 회계라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3: 아니야 아니야 다르다.
2: 아니 뭐 예? 다르다고요?
3: 교회에서 말하는 회계는 신 앞에 회계하는 거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자격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저 선진 남들은 그걸 알아야 돼.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미개한 종족들인지를 말이야.
0: 일본은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인간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자격지심의 발로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크나큰 오해였고 오산이었던 것이다.
4: 아니, 장로님, 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5: 오셨습니까?
2: 아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5: 아닙니다.
4: 아니기는요, 얼굴에 다 써있는데. 아니, 뭡니까? 우리 장로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이?
5: 외놈들이 말입니다.
2: 외놈들이 뭐 말입니까? 교회당이라도 쳐들어오면 억하나 하는 걱정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외놈들의 총칼도 두렵지 않은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5: 저 그거에 아니라 외놈들이 오해를 하면 억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 오해를 해요? 뭘 말입니까?
5: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리 우리 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인들이고 범죄자고 못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4: 예? 뭐이가 어드래요?
2: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5: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외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놈들이 아닙니까? 자기들 생각에 맞게 해석을 하고 교회를 이용해 먹을 그런 놈들입니다.
4: 가만 생각해보니까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정말 그럴까요?
5: 외놈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심을 해야 디요. 조심으려. 상대가 일본인이만큼 교회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디요.
1: 사실 일본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물증이 100년이 지난 지금 조심스럽게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 일본은 한민족이 기도운동을 통해 죄인임을 고백하는 과정을 스스로 못난 사람들이고 범죄자이고 파렴치한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0: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이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은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은 상업 광고를 일절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24시간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서 100%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은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BBN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기도 중에 BBN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BBN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 후원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으니 재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는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2000년이 지났으니 정말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그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4: 제 16장. 르말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렛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렛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렛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레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 제17장.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거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고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로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두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벌 하숙가와 메데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귀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륵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에 못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취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러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이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밀렉과 아남 밀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16장에서 1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시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민수기 16장. 16장의 주제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제 고핫의 망령된 마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분명한 사건들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6장에서 19장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가 제사장직에 관한 네 가지 사건을 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16장에는 고라의 망령된 마을이, 17장에는 아론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사건이, 그리고 18장에는 제사장직에 대한 확증이, 그리고 19장에는 붉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일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특별히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16장 고핫의 망령된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적 권위에 대한 반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16장이 사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섯 번째 원망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장에서는, 그러니까 16장 이전까지 다섯 번째 원망이 있었는데 이 16장은 여섯 번째 원망이 되겠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랑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당을 지어가지고 광해에서 자기들이 원망한 일을 시비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직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았는데요. 사실 이 일의 주동자는 레위지파 가운데 심히 존귀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였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의 벨라세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고라는 대단히 권세를 가지는 레위인이었었죠. 그와 함께 한 자들도 세도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세도를 누리던 자들이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족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세력을 가진 귀족들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 반역의 여파가 그냥 쉽지 않고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과 두뇌와 또 권력이 동원된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 반역은 시시한 여느 반역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대규모 반역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를 흔드는 이런 요소는 요즘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군중의 힘을 빌어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렇게 외치는 데모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억눌린 권리를 되찾자, 뭐 지도부는 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뭐 물러가라, 뭐 우리에게 빼앗긴 것, 빼앗아간 것들을 내놓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우리도 그러한 것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역은 사실에 입각한 민중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말하는 것은, 아니, 데모할 수 있죠. 뭐 자기의 그 억울함을 토론을 또 토로할 수 있고 막.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는 자기의 사욕을 채웠다.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도리어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는 이 백성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킨 후에도 모세는 이 일 맡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는 협력자를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형 아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예언자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며 도리어 여호수아를 말렸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조금도 남에 대해서 시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세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꺼낸 건데요. 그런데 본래 문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라의 시기심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종류의 시기심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각 진영의 위치를 정해주셨고 레위지파에게는 레위지파가 해야 될 특별한 그 일까지 맡겨주셨단 말씀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고라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직분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 역시 자기 나름대로 지위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종류의 반역은 반드시 엄격한 용단을 해야 했어요. 가장 엄격한 규칙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란 원래 문제를 지닌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상존하기 마련이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뭐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된 그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들이 뭔가를 보면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질투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심주어 강조하기를 온유하며 겸손해라. 온유함, 이거 성경에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를 했잖아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교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이 몸의 한 부분을 삼으셨다고요. 머리가 다 하면 어찌하겠어요. 아니 손이 다 하면 어찌, 입이 다 하면 어찌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각자 그 믿음으로 몸인 교회에 나름대로 맡은 직능이 있다고요. 그것만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씩의 은사를 다 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는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몸이 입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눈이 몸이 눈이 될 수는 없어요. 귀가 될 수도 없고요. 각 개인이 가지는 은사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뭐 어떤 은사는 돕는 은사잖아요. 돕는 은사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을 돕는 그 일이 여러분 그것만 또 한 가지인가요? 아마도 그것만 따져보더라도 그게 수백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몸 가운데 다 지체가 다른데 다 같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건 뭐 힘들어서 근데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한결같이 시기심이 발동돼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딛고 지도자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고 합니다. 자기가 받지도 않은 은사를 마치 받은 것처럼 의시되고 남용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하려고 시도해 보지만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시기심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시기심이야말로 현대교회를 해치는 사악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아주 그 시기심 때문에 반역한 이 고라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가 그 징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을 너무 착취하였다. 뭐 좀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러는 건데 여러분 모세는 그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지금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서 11절인데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너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의 작은 일이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참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죠.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내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해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인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자들의 소행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반역자들은 이제 모세가 자기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않았다며 가진 악담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지 않았냐? 왜? 여러분 언제나 불평은 말해요.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많고요. 더불어서 너무 주관적이에요. 너무. 나는 이렇게, 근데 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게 좀 더 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객관성을 띄고 있어야 되잖아요. 좀 보편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18절로 21절 보실래요?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운 다음 성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는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였다는 점을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어요. 참 이상해요. 영광이 좋은 면에서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원망하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이제 반역의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또다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23절로 30절 좀 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남의 장막 서편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남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변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함인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참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명하신 또 지명하신 그렇게 또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게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쪼개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반역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31절로 3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보면 이건 뭐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도 끔찍합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분열시켰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과 똑같이 여기시면서 심판하시는데 이게 보통 무슨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녀들을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분리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속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옛사람 야곱에게 그러하셨으며 다윗에게도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섯 번째 이 원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다섯 번째 조금 그 뒤쪽 좀 더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셔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두 여자가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두 여자가 각자 자기의 아기를 이제 데리고 잠을 자다가 그만 한 여자가 잠버릇이 좀 나빴는지 그만 자기 아기를 실수로 죽이고 마른 거예요. 몸으로 깔고 아마 뭉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죽으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 보니까 자기 친구의 아기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죽은 아기하고 자기 친구의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아기가 아니야. 저 여자 아기예요. 그래서 아, 저 여자가 자는 사이에 자기 아기를 실수로 죽이고 내 아기와 바꿔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 또 아기를 죽인 그 아기 엄마는 이 아기가 내 아기라고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결국은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왕이 이렇게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칼을 신하가 가져오니까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반쪽씩 죽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진짜 아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다간 자기 진짜 애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그 아기 저 여자에게 주시고 그냥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간곡히 사정을 하죠. 그런데 아기를 깔아 죽인 그 여자랑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의 아기도 되게 하지 말고 내 아기도 되게 하지 말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누가 진짜 아기 엄마인지 금방 이제 알아차리고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는 그 여자에게 아기를 주라고 저 여자가 아기의 엄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판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지혜를 듣고서 또 왕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다고 우리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문제는 뭐 이거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혈액형 검사를 하든가 뭐 또 뭐죠?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하면 누가 친엄마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밝혀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증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로몬 왕이 이제 이렇게 해서 명판별을 하고 아주 정확하게 판결을 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솔로몬 왕은 재판할 때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지혜가 뛰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에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참 넓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 이거 정말 좋은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넓어야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마음이 넓지 못하고 좁으면 그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바다와 같이 넓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도 넓었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도 마음이 굉장히 넓은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넓은지 우리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찰스 책 한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내가 저 인간 당장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그러죠 내 자식도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판에 저자인들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내버려두라 저자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혹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넓어요 다윗 왕이 정말 마음이 넓었고 또 그 아들 솔로몬 왕도 마음이 참 넓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도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넓은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한 무리도 아니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 그랬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서 여러분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솔로몬 왕은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 삼천 가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서 교훈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이제 잠언이라 그러는데 그런 잠언을 삼천 개를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구약성경 이제 잠언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잠언이 전체가 몇 절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천 절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잠언을 삼천 개를 이야기했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뭐 잃어버리고 분실되고 없어졌고 그 중에 이제 남은 것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한 이제 그런 잠언들만 우리 성경 잠언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잠언들 외에도 하여간에 수많은 잠언을 솔로몬 왕이 말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는 몇 편을 졌다 그랬습니까? 천다섯 편. 천다섯 편. 근데 천다섯 편 중에서 한 편이 뭔가 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그게 아가서라는 그 말이 노래 중에 노래 그러한 뜻이죠. 원래 아가서의 히브리 제목은 쉬르 하슈림인데 이 말의 의미가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아가서를 어떻게 제목 붙였는가 하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좀 어렵죠. 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맑을 아자의 노래 가자예요. 의미는 이제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의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갖다 붙였느냐. 그 이유는 중국 성경이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가서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아가서의 그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노래를 몇 편을 만들어 놓은가 하면 천다섯 편.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은 동식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초목에 대해서도 이분이 많이 알고 짐승, 새, 또 물고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박사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 왕은 동물학 박사에다가 식물학 박사에다가 뭐 곤충학 박사에다가 조류학 박사에다가 그리고 문학에 또 탁월한 자질이 있었으니까 문학 박사에다가 또 지혜가 많았으니까 철학 박사에다가 오늘날로 하면 이분이 박사학위 한 10개 정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누가 그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조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지혜 주시도록 지혜와 총명 더해 주시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지혜예요. 사람들이 돈이 제일인 걸로 생각하는데 돈도 뭐가 있어야지 잘 봅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돈을 잘 벌죠. 권력도 여러분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지 권력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보면 지혜를 얻을 것을 무척 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처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타종교나 불신자들은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천국 들어갈 확신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나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런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이 되게 분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개들에게 주인의 상에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그때 수르보니에게는 어떻게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역설을 보십시오. 세상과 역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선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소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최종표적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큰 파가요, 바리새파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기관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젤롯당이라고 열심다운들이 있어요. 열심다운들은 품에 칼 품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무력으로 독립무장하는 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사회의 파당들이 많았는데 이 파당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파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의 주장들을 들어줬다면 다른 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해도 어느 파는 예수를 지지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는 예수를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게 메시아닉 사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들의 요구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해서 이방 세력인 로마의 권력과 힘을 합하여 예수를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지금 여기에 오셨다면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이제는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표적과 기적을 원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요? 예수님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은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또 장가 못 간 사람은요?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요구들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표적을 원하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면 그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요나의 표적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제가 처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아니,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잘 믿을까요?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우와! 방어가 몇 마리, 5천 마리. 그것만 머리에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나 내일부터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자꾸만 행운, 로또 당첨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썩어질 것, 생명도 안 되는 것들, 이걸 자꾸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뿌떨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정말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불리고 온몸은 헌데가 나서 여러분 헌데가 뭔지 아세요? 종기입니다. 종기.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개들이 그 종기를 핥았어요. 마치 욥이 당한 고난 같은 그 고난을 나사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그게 음부 지옥이에요. 불구덩이입니다. 물이 한 방울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아버지는 마귀라 그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 물 한 번을 쥐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건요, 천국은 생명수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이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수 되시는 그 말씀이 충만한 곳이고요. 지옥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뭐하고 살겠어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간음, 도적질, 살인, 온갖 죄라는 죄들은 그냥 가득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고정시켜서 여기에 불 붙여버리면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땅의 감옥 아닙니까? 땅짓자 감옥 옥자예요. 그게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하죠. 그 나사로 들어 손에 물 한 번을 쥐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이 부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옥 가서도. 아니요.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밥 얻어먹는 거지인 줄 아는 거예요. 이봐요. 이 지옥에 가면 인간들이 이래요. 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옥에 가도 인간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패자 부활전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데 보면 지옥 가도 뭐 해요? 패자 부활전이 있는데 그게 가톨릭의 연옥교리예요. 패자 부활전 없습니다. 끝이에요. 감히 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얘야, 그곳과 이곳은 뭐요? 건널 수 없다. 그런데 꿈에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나 뭔지 모르겠어요.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내 아버지 집에, 이 땅의 아버지 집에 내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그들 보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신약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얘기할 버전을 바꾸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옥이 나눠야 된다. 그 말을 나사로 가서 좀 전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 전해야 되죠?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라. 무력하고 미련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라.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살아온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표적 기적 원하지 마세요.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게 악하고 엄난한 세대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추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의 어느 목사가 자기도 십자가 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대요. 청년들 붙들고 십자가 보면 이러다 십자가는 이런 거라고 십자에 보면 그렇게 전했는데 목회 성공을 못했대요. 실패했대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대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번성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수많은 전국에서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몰려가고요. 가보니까요, 벽에요, 완전히 인터넷으로 봐요. 벽에다가 간증들 쫙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 간증들이 어떤 간증일까요? 물고기 잡은 간증 정도도 안 돼요. 그거는 뭐 술 끊었다, 뭐 도박 끊었다, 그런 거는요 마음만 굳게 먹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쏟아놓으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아니요. 이 바울은요, 물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에 부활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나라는 작고 사람은 작다 할지라도 왜 선민의식이 대단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뭐 36년, 35년 뭐 몇 개월 하는데요. 36년 있었던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뭐에 붙들려 있어요? 식민 지배사세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 행정고시 치고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교육부 정책기획관인 사람이 경향일보 그 기자들과 술 먹고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회는 신분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의 신분사회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99%는 개돼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1%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오늘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개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놈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책기획관이래요. 여러분 누리과정 왜 만드는지 아세요? 누리과정 아세요? 어린이집 하는 사람 누리과정 다 아세요? 그거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세뇌교육시킵니다. 국가에 충성을 세뇌교육시키는 거예요. 누리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학교 가서 공부 잘했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죠. 그러나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도대체 돌아가는지. 그런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되게 분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개들에게 주인의 상에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그때 수르보니에게는 어떻게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역설을 보십시오. 세상과 역설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서민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소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눈떠라 이 말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열 가지 재앙. 그래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자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자기들이 노예로 부렸던 그 히브리인들, 그 노예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래서 떠나올 때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하라. 그러니까 금은 폐물을 내놔라 하니까 어때요? 다 줬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다니까요. 금은 폐물 다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그들 빠져 죽었어요. 광야를 지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동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애굽에서 받아온 그 금은 폐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요? 대제국 애굽의 하나님보다 세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보다 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프라이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출발할 때는 항상 첫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 나왔다. 하나님의 언약과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애굽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어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해도 이건 오후에 연결될 겁니다. 온갖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바벨론도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도 이 조그만 유다 나라를 뭐요? 삼키지는 못해요. 유다 나라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있으면서도 거기에 소화되지 않은 거예요. 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민족을 없애버리려면 말과 글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말은 곧 의리거든요. 우리의 말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뭐합니까? 조선말 못 쓰게 했잖아요. 우리 한국말 못 쓰게 했죠. 국어 못 쓰게 했잖아요. 일본말 주입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급하면 일본말 나옵니다. 야, 뺀또가 온다, 이렇게요. 뺀또가 뭔지 아니? 도시락이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 일본말 그저 이찌나레비 이러더라고. 우리 집에 가다가 뭐 차도 왜 이찌나레비를 이찌나레비로 쓰이네 그러더라고. 갑자기 이찌나레비. 그 일본말이잖아요. 일본 쪽에 그렇게 말. 근데 70년을 그 거대한 바빌론 제국의 언어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함에도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올 때 놀랍게도요. 그 바빌론 제국에서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물론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조서를 내리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예요. 바벨론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칙령 내리고 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요. 빼앗아갔던 예루살렘의 금은 기명들을 다 돌려줘요. 그리고 이 바빌론 제국의 왕들이 돌아가는 그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가는 그들에게 금은을 막 준다니까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세금도 공제하라.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놈은 그 놈 다 죽여버리라 하면서 우리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나라가 작고 별 볼 일 없어도 적어도 무슨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대제국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 대제국 바벨론을 이기신 하나님, 이 선민의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3대 절기, 유월절, 뭐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런 절기가 되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옵니다. 그럼 그들 와서 성전에 뭐 할까요? 제물을 바치죠.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이 황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대가 들어왔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 예수님 말씀처럼 왜 성전 다 부쉈냐면 그 돌과 돌 사이에 금괴 숨겨놓은 줄 알고 그거 다 부숴서 성전 다 부쉈다니까요. 그래, 예루살렘만 공격하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나라가 망하고 작아도요, 예루살렘의 성전만 건재하다면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왔죠. 애굽에서 살아왔죠. 이들은요, 그 자부심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자기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경험이 있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어요. 로마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둘러퍼야 되죠. 로마를 둘러놓고 자기 나라가 다윗 시대처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냥 뭐 맹인 눈뜨게 해주고 그냥 뭐 죽은 뭐 과부의 아들 좀 살려주고 그 정도는 기적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그래서 이슬람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게 지금 이 중동 사태 아닙니까? 이 혈과 육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표적은요, 표적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대단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로마로 둘러엎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화려함은 이미 얘기해놨거든요. 그런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표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가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예수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그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 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한때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서두단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아, 내 생각이 엉터리였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의가 아니었구나 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표적 나타났습니다. 기적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도 가면 갈수록 그런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남긴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이게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최종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최종 표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표적 말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십시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어떤 사람은 번영신학 저건 아닐 건데, 신비주의 저건 아닐 건데, 율법주의 저건 아닐 건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저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어? 십자가 얘기하네? 하나님 은혜만 얘기하네? 그렇게 아마 찾아오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 그 복음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가 됩니까? 정말로 한 마음이 되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한 마음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볼로파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때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여러분 십자가 보고 말한다는 사람들 제법 있죠.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서울에는 누구, 대구는 누구, 또 창원에는 누구, 부산에는 누구 이런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름조차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특정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만약 특정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은근히 나만이 이런 복음을 전한다. 나만이 아는 내용이다. 라는 식을 은근히 깔 수가 있단 말이죠. 바닥에.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매개에 맞는다면 바울의 이 말을 오늘 꼭 챙겨드려야 돼요. 누가 십자가 졌는데? 누가 십자가 졌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 설교 듣는 거 상관없어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파당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예를 들어서 바울파다 말이죠. 아,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은 말은 좀 잘 못했거든요. 말은 좀 어눌했다 그래요. 근데 아볼로는 정말 말 잘했거든요. 아볼로파다. 그래서 제가 지어야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그러니까 최종 표적, 최종 이적, 예수의 십자가 그쪽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나팔 소리고 중매장이죠.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도 주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최종 표적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18절, 고린도 1장 18절. 그래서 24절까지,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 하신 하나님,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을 이겨내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시시한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표적 말고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니까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표적입니까? 표적이 아닙니까? 표적이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하면 나무에 달린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저주받아 죽었는데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지혜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인과율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과학적
증명이 되려면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0: 나와야 그게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 진리죠.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건 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진리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게 어떻게 인과일로 풀어져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절대로 못 믿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못 믿어요. 지혜로 못 믿습니다. 지식으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도 믿지 못하고 유대인 밖에는 전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무 그리끼는 거예요. 재수 없다. 침뱉고 돌아서는 게 십자가고요. 인과율에 붙들리는 우리들, 인과응보 사상에 붙들리는 우리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믿게 되는 아주 똑똑한 우리들을, 이방인 우리들은요,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 목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표적 기적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왜 신비주의 체험을 해야 돼요? 왜 막 일부러 울리려 그래요? 왜 갑자기 분위기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분위기 있게 하려면요. 지금 좀 딱 마무리할 때 됐죠, 이제. 이때는 어떻게, 자, 불 끄세요. 엄마 까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감정적 터치?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왜 지혜롭게 보이려고 포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들이미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랬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어떤 사들인가? 25절,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끔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대대기 기분 나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1%에 못 들어가는 개돼지 같은 것들 이런 식의 표현 안 같아요? 이는 아무 이유, 왜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십자가로 왜 구원하시느냐.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택하여 내셨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 나 예수 이렇게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요구들이에요. 왜?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 십자가 자랑하겠어요? 누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어요? 나 이렇게 죄인이에요. 나 이렇게 도둑놈이에요. 이렇게 음란한 놈이에요.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올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냥 뽀록 나는 거예요. 덜통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 주님 나 이런 죄인 맞아요. 나 이런 죄인 맞습니다. 나 이런 죄인 맞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난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떠나세요. 죄인을 할 때에 그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거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만 자랑합니까?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항상 오른쪽을 보러 갑니다. 내려가실 때에 오른쪽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세 번역으로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세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니, 의로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뭐가 돼요? 우리의 거룩함이 돼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최종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 십자가이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지혜가 되게 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환경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고백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의 고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죠. 하지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매몰찬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실망치 않고 주님께 구한 것은 바로 떡이 아니라 개들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큰 은혜를 쫓기보다는 오늘 하루 나에게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민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고민관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새겹줄 기도회.

0: 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같이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소리 먼저 키워주시고요.
1: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겹줄 기도에서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거는 외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얘기해주겠다.
0: 이제 말씀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서로 그 조를 자리를 잡는 거예요.
1: 방해가 되면 내가 더 크게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제 목소리가 들리는 10분 동안 3명이면 3분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3분 기도하고 3분 기도하고 3분 기도하고 그래서 4명이면 14분 그리고 5명이면 17분
0: 강단 위에도 올라가고요. 한 사람당 3분씩 기도해서 10분 기도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0분 동안은 이제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고요.
1: 자, 마스크를 쓰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쉬어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쉬어! 쉬어! 쉬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 시간에
0: 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찍었었던 사진이에요.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제 마치면 이제 각자 세겹줄 그 조를 이제 같이 앉기도 하지만 또 찾아서 가기도 하고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뭐 옆으로 가든지 복도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그 의자에서 하든지 그렇게 찾게 되죠.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참석 이렇게 기도하기에 이제 우리 동성끼리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뭐 복도에 가시든지 뭐 어디든 이렇게 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는 2018년도 휴전 서울교회 새벽식 기도에 마치고 영상으로 하나 만든 게 있어서 또 같이 보여드립니다.

예배가 마치면 이제 그렇게 준비해 와서 각 목장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다 집에서 이제 준비해 오신 것들이에요. 새벽마다 밥솥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완주하신 분들 시상입니다. 98년도에는 612명 출석했다는 얘기고요. 480명 개근

어떤 분이 이제 그 희선 서울교회에 이렇게 그 어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요 기간 동안

이제 저녁에 금식이다 보니까 목장 모임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이제 그 목장 모임에서 티타임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목요일 날그 한인마트를 가신 거죠. 한인마트 가는데 주로 평상시에는 목요일 날 주로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 장을 보러 오셔서 이렇게 자주 만나곤 하는데 그때는 싹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장을 볼 이유가 없으니까 티타임만 할 거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렇게 있고 또 평상시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자재들이 식자재들이 많이 이제 좀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그냥 다 꽉꽉 채워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수감 목사님이 그 글을 읽으시고 이제 뭐라고 댓글을 다셨냐면 그 H마트 한인마트에서도 이 이제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삼겹줄 아니 세 겹줄 기도하는 그 기도회 때는 좀 한인마트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숨을 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수감 목사님도 마음 같아서는 한 40일 하고 싶은데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열흘만 합시다. 이제 그렇게 올린 글도 봤습니다. 아마도 목요일 날 저녁에 목장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티타임을 하셔야 될것 같고 금요일 저녁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금식이 금요일 오전에 끝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면요. 전도서예요. 이제 세겹지 기도회가 있어서 요 세겹지 기도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자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노년 때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제는 헛되다, 허무하다. 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주제 성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모든 권력을 잡았었던, 그렇게 지혜로웠었던, 모든 걸다 누렸었던 그 왕, 솔로몬 왕이 모든 향락을 누려봤지만, 모든 걸다 가져봤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표현을 하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냥 헛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전도서를 1장부터 그럼 찾아봤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게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당연히 헛되다는 얘기 나오고요. 2장에도 헛되다는 얘기 나오고요. 3장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4장 앞부분까지도 계속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 줄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딱 9절에 와서 근데 혼자보단 둘이 낫다. 둘보다는 세겹줄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자보다 둘이 더 나은 이유 요거를 조금 쭉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요게 다른 또 번역에서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영어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협력을 통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함께 일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함께 일할 때 협력을 통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소한 마리가 짐을 메고 갈수 있는 그 무게량은 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두 마리가 짐을 가지고 가면 몇 톤이어야 될까요? 10?
2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 한 마리가 지금 6톤을 들 수 있으니까 소 두 마리가 12톤이어야 되는데 소 두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무게는 24톤이라고 합니다. 소 두 마리가 같이 짊어진다면 그러면 24톤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각각 끄는 것보다는 연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갑절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혼자보다 둘이 더 나은 이유는 뭐냐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하나가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데 둘이 가다가 또 한 명이 넘어지면 그때 일으켜줄 수 있다. 여기 또 다른 번역은 붙들어줄 수 있다.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혼자보다 둘이 더 나은 이유는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거. 그래서 말씀 보면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 온도가 40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밤 온도는 20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20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선선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낮 온도가 40도가 돼버리고 그 기온차가 20도 이상이 차이나 버리면 상상 이상의 추위가 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바기오에 있을 때 거기가 1500m, 해발 1500m였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날씨가 이제 좋아요. 그래서 낮에는 뭐 20도 이상 후반 아니고 30도 가까이 맴돕니다. 근데 새벽에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몇 도까지 내려가냐면 17도에서 13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13도까지 내려가면 저쪽 어디 산간 지방에서는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때의 13도, 15도 요만큼 찍을 때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추리닝을 입고 그 위에 바지를 입고 그리고 위에도 뭔가를 입고 파카를 입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새벽 기도 참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도 막 다 뒤집어 쓰고 뭐 해가지고 뭐 두르고 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때가 몇 도냐면 13도에서 17도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따졌을 때 보면 13도에서 17도 보면 선선한데 근데 일교차가 큰 게 계속해서 이어가면 그때 상상 이상의 그 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행객과 나그네가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그 새벽에 밤을 지나갈 때 그때 친구와 함께 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나그네끼리, 그 여행객끼리,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 하나 그것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그거 그냥 둘이 같이 한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자는 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 그 솔로몬 왕, 그 지혜로운 왕이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견뎌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적에게 맞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또 어떤 독일의 공군 장교 한 분이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요.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동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명이 1,000명. 그러면 두 명이면은 2,000명이 되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쳤으니까 두 명이 합치면 그러면 2,000명이 물러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엔 뭐라 그러냐면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 두 명이서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독일 공군 장교가 혼자 말씀에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한 명이면 1,000명, 두 명이면 2,000명이어야 되는데 왜 10,000명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험을 해봤대요. 그 실험은 이겁니다. 공중전, 비행기. 그 비행기에서 공중전을 실험한 거예요. 실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한 대가 날아갈 때보다 두 대가 같이 날아갈 때는
공격과 방어의 효과가 10배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런 시험의 결과로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한 장 넘기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편대 비행이에요. 자주 보셨죠? 이렇게 쫙 V자 표현해가지고 쭉 나가는 그런 모습 보셨죠? 편대 비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대 이상의 항공기들이 대형을 갖춰서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손 이렇게 펴시겠습니까? 손 이렇게 펴시고 엄지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좀 붙이시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V자 되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엔 이거를 네 손가락 대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편대 비행, 네 손가락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한 장 넘기시면 철새들 쫙 해서 가시는 거 봤죠? 가는 거 봤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맨 앞에 있는 리더 역할을 했었던 그 새가 쫙 이렇게 뒤로 맨 끝자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있었던 애가 탁 올라가가지고 또 쫙 가고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다. 요게 지금 편대 비행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훨씬 더 공격과 방어가 뛰어나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전투에서 그게 큰 효과를 봤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겹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그러면 두 사람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 겹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고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세 겹줄이라고 했을까? 한 장 넘기시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보다는 둘이 낫긴 하지만 둘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근데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요거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자료도 저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인터넷을 뒤졌는데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영어 성경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트리플 브레이디드 코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트리플 브레이디드가 무슨 말일까 했더니 세 개로 꼬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디드라는 말이 꼬았다. 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한 장 넘기시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머리 막 땄는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쪽머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꼬은 겁니다. 세 개를 따은 거예요. 그걸 쪽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는 트리플 브레이디드 코드는 또 뭐냐? 코드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코드는 뭐라고 해석을 했길래 이렇게 영어로 됐을까 했더니 코드는 끈, 노끈, 줄, 전기줄 요거를 코드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 끈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달라서 조금 낯설었는데 찾아보니까 트리플 브레이디드 코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 줄이 한 대 뭉친, 세 줄이 한 대 꼬인, 세 줄이 한 대 따은 밧줄과 끈이나 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그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은 겁니다. 요거를 지금 세 겹줄이라고 표현하는 그 영어 단어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드라는 단어가 탯줄에도 쓰인다는 걸 알았어요. 탯줄에 보니까 두 개의 배꼽 동맥과 한 개의 배꼽 정맥이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지금 저 모습처럼 꼬여가지고 엄마와 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한테 막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갑자기 막 끊어버리잖아요. 간호사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던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탯줄이에요. 탯줄. 그 탯줄을 이렇게 꼬여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겹줄 보니까
세 줄이 하나로 얽힌 밧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줄이 하나씩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세 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게 아니라 꼬였던 얘기입니다. 모처럼? 꽈배기처럼. 그래서 꽈배기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넣어봤습니다. 아,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좀 하나 넣어봤는데 꽈배기처럼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이루냐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처럼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셋이 하나

경고에 질리면 어떻게 되냐면 엉켜야 된다는 겁니다. 설켜야 된다는 거예요. 꼬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를 이루어서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 변화는 변형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견고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겹줄, 요게 더 견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겹니다. 결국은 세 겹줄 기도 짝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의미가 요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세 겹줄 기도회 때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권면하는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내 기도 짝에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아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분이 하겠지 목자님이 하겠지 조장이 하겠지 여기 전화를 해주는 거죠. 그 전화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금식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배고파도 우리 이겨냅시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막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뭐 먹고 싶지 막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아 나도 너무 먹고 싶어 와 막 짜장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때는 오늘 밤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전화하셔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금식하느라고 힘들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멘트.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우리 만나는데 내가 새벽에 전화 한번 할게요.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시간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자기 전에는 기도 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 짝에 기도 제목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5분에서 10분 밤에 기도하는 거죠.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다. 이렇게 내주신 분들.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되죠. 내일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내일 나오면, 사실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 피곤할 텐데, 힘내게 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하루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연합, 조화, 변형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나쁜 거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럼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 세 겹째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좀 구체적인 기도 또 일주일과 한 달 상간 안에 그때 뭔가 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걸 좀 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일주일에 세 번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끊게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좀 끊게 해주십시오. 이런 좀 보여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루 적어도 요번 세겹째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적어도 하루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거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두 겹줄 기도회가 아니라 세 겹줄 기도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세 겹줄에 대한 솔로몬의 통찰력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세 명의 조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를 정하시기도 했지만 아직 안 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를 안 정했으니까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그 자리에서 또 두 분만 있는 조도 있고 또

0: 3명이지만 또 그렇게 4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되면 그렇게 연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오셔서 일단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세겹줄에 대한 그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준 사건이 요 사건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싸웁니다. 세 명은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해집니다. 그가 팔을 내리면요. 그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리고 요 차이예요. 그 다음에 2절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영상 보면 휴전 서울교회 영상 보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있고 양쪽에서 그 팔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 보셨잖아요. 그게 이 기도예요. 그게 이 말씀에 의거한 기도. 그래서 한 명이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양쪽에 그 팔을 붙잡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죠. 아론과 훌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되어져요. 성경학자들은 아말렉이라는 이 종족이 이 민족이 어디에 살았다 언제 있었다 이게 잘 안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 안에는 존재합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 적을 지금 물리쳐야 되는데 뭘로 물리칠 수 있냐면 기도예요. 세겹줄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자신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죠.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왜 나만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지? 아, 왜 자기들은 다 언덕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저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싸웠어요.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아니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지 내려가서 같이 여호수아와 싸워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대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싸우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는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이 있고요. 뭔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막혀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계속 있다고요. 어떻게 깨야 되냐면 세겹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함께 변화해서 변형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이제 내일부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엄청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겹줄이 낫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연합, 조화, 변형 요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서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렇게 세 명이서 네 명이서 혹시 두 명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결정하셨더라고요. 새벽기도 전에 나와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은 음성 파일로 듣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애들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젊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새벽 기도 때 못 나와요. 오전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전에 셋이 만나가지고 본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아, 난 새벽에 못 나오니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정말 이 새벽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1: 지금까지 호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2: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천년만년 쓸 것 같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교회의 모든 힘들을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이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이 세상 허망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조만간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프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서 안녕하세요.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거절과 무시를 당했고 그 어두운 상처는 그의 생활과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를 오래전부터 사랑해오신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은 후 그의 영혼과 삶은 마침내 사슬을 끊게 되었습니다.
1: 여기 있다.
2: 아, 그게 뭐예요?
1: 네 엄마한테 온 편지 읽어봐.
3: 난 너희들에게 단 하나도 빚진 거 없다. 드디어 날 얽어매던 너희들에게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던 인생을 살게 됐어. 나는 훨훨 날아오를 거야. 아무도 날 막지 못해. 난 죄책감 따윈 갖지 않을 거야.
1: 네 엄마와 나 이혼했다. 집도 팔았기 때문에 너도 내가 살 곳을 알아봐야 돼.
2: 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1: 우리가 비밀리에 처리했으니까. 이미 이 가게도 다 팔았다.
2: 아, 이 정비소도 파셨다고요? 아, 그럼 여기서 하던 제 일은 어떻게 하고요?
1: 그래서 이젠 네 길을 알아서 찾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2: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신대요?
1: 네 엄마는 그 해인놈이랑 떠날 거야. 두 사람은 이미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애인 사이로 지내왔어.
2: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0: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에겐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집, 그리고 직장을 단번에 잃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했죠. 그리고 이 남자 제프리 슈미트에게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입니다.
4: 어머님의 편지를 읽기가 너무 힘드셨겠군요.
5: 예, 목사님. 편지가 모두 세 장이었는데 더 이상은 읽을 수가 없어서 던져버렸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20년 동안 외도를 해오셨대요.
4: 그럼 아버님은 그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5: 네. 사실 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 남매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어머니가 원하셨던 이혼을 하신 거니까요.
4: 형제가 몇 분이세요?
5: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가 4명, 형이 1명 있는데 14살 차이 나는 큰 누나는 제가 누나를 알아보기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형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잠잘 시간에 형이랑 떠들면은 아버지가 오셔서 큰 자로 저희를 아무데나 마구 때리곤 하셨죠.
4: 아마도 아버님이 내면의 분노를 자녀들에게 푸신 것 같네요.
5: 아버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이 없고 고집이 센 분이셨어요. 단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하신 적이 없으셨죠.
4: 가족분들은 교회 다니셨나요?
5: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해주시면서 집에 오면 다시 잔인한 본성으로 되돌아가시곤 했어요.
4: 형제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군요.
5: 그건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한 번은 저희 외할머니가 뜨거운 물에 가득 담긴 개수통에 저를 풍덩 담가버리셨죠. 그리고는 전등불을 끄시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으신 채 가버리셨습니다. 제가 뜨겁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요.
4: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5: 어머니는 항상 바깥에 나가 계셨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 항상 그 애인과 함께 지내셨거든요. 그 사실을 제가 5살 때 누나들이 얘기하는 걸 엿듣고 알게 됐습니다.
4: 그럼 누님들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나요?
5: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굶주린 채로 지냈죠. 왜냐하면 우린 너무 가난한 데다가 제 차례가 오기도 전에 먹을 게 모두 사라지곤 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아무도 제 아침 식사를 차려주거나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먹을 게 사과 소스밖에 없어서 그걸 비닐봉투에 담아갔다가 가방에 엉망이 된 적도 있었고, 너무 배가 고파 학교 식당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아이들이 먹다 버린 과일을 주워 먹은 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 청소나 빨래를 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형과 저는 더러운 옷더미들 속에서 입을 만한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부츠 한번 신어본 적 없는 제 발은 항상 춥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열과 함께 중이염을 앓곤 했는데, 제가 아파서 집에서 쉬면 아버지는 제게 매질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무엇에든 쉽게 화를 내며 저희를 때리셨습니다.
6: 여보, 테이프 좀 때려줘요. 부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고요. 아, 정말 지긋지긋해.
7: 제퍼, 이리 와. 넌 쓸모없는 녀석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바로 너라고, 알겠어?
5: 아버지는 시내 크라이슬러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4살 때부터 자동차 정비 일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저는 곧 훌륭한 정비사가 됐고, 제가 개조한 머슬카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차가 됐습니다. 한 번도 자동차 경주에서 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저는 늘 갈망해왔던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얻었지만, 아버지만은 예외였습니다.
7: 지금 뭐하는 중이냐?
5: 아, 낡은 완충장치 교체하고 있어요.
7: 왜?
5: 아, 손님이 부탁해서 하는 건데요.
7: 그렇게 낡은 완충장치는 별로 오래 못 갈 텐데. 다시 원위치 시켜.
5: 벌써 분리했어요, 아버지. 아, 그리고 손님이 교체해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7: 내 말 들어! 시키는 대로 해.
5: 저기, 아버지. 루디가 구동축을 잘못 설치하고 있는데요.
7: 아니, 그럴 리 없다. 내 직원들은 다 유능해.
5: 아니요, 여기 매뉴얼을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나중에 고장나서 아버지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7: 저 친구는 자기만의 노하우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디가 맞아. 그건 그렇고, 지난주에 내가 내 차를 대신 봐준 값 50달러다.
5: 아버지, 저한테도 가끔은 휴식 시간을 주실 수 있잖아요.
7: 참말 말고 50달러 내.
5: 아버지는 그냥 휴식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쉴 때면 월급을 깎으시고는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주장하셨죠. 심지어 저에게는 차의 부품도 원가에 팔지 않으셨고, 또 차의 작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사용할 때면 임대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죠. 그날 읽은 어머니의 편지가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완전히 절망했고, 제 삶은 깊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4: 그때 다른 형제들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5: 네. 저희 누나들과 형은 모두 출가했었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도 다른 아파트와 다른 정비사 자리를 구해서 나갔는데, 그때부터 술을 엄청나게 마시기 시작했어요.
4: 술은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을 텐데요.
5: 맞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그땐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 저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하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누가 시비를 걸길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구 두들겨 팬 적도 있어요.
4: 억눌려진 분노가 많았군요.
5: 네. 그래도 전 제 힘으로 집도 샀고 나중엔 형과 함께 정비소도 같이 운영하게 됐어요.
4: 그게 이 집인가요?
5: 네. 사실 전 아버지가 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랬는데 아버지는 이 집에 단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으세요.
4: 부모님과 연락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5: 어머니와 몇 번이요. 하지만 아버지를 다시 뵐 때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4: 아, 정말 오랜 세월이었네요.
5: 목사님, 전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 같았어요. 그땐 엄청난 괴로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화나로 시작해서 해시시, 코카인 등 각종 마약을 섭렵했죠. 그리고 항상 음주운전을 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달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으로 죽음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그날 밤도 그렇게 과속운전을 하다가 그만 화물열차와 충돌하고 말았죠.
4: 화물열차와 충돌했다고요? 세상에나, 형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5: 제 차가 부서진 모습을 본 사람들도 모두 놀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4: 그 사고는 분명히 경고의 의미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이후로 행동이 변화되셨습니까?
5: 바뀌긴 했는데 더 나쁜 쪽으로 바뀌었어요.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여자를 내쫓았는데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와 친한 사이였어요. 여보세요?
8: 제프, 너 나한테 정말 실망을 주는구나. 아, 그 애를 그런 식으로 쫓아내다니. 아, 너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너 당장 그 집 팔고 그 동네에서 나와. 창피해서 너랑 같은 동네에서 못 살겠어.
5: 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제 어머니가 불성실한 여자친구의 편을 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6살이었는데 저에겐 인생이 고통의 연속일 뿐 아무 의미도 없이 느껴지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는 형과의 동업관계를 그만두고 문을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집안에만 머물렀지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우울증이 깊어지자 먹을 수조차 없어서 몸무게가 18kg이나 줄었고 환각이 시작되어 알고 지내던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술은 계속 마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그 즈음 전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9: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신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5: 아버지가 우리 남매들을 어린 시절에 교회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얼마나 긴 세월을 무익함을 조차 낭비했는지 깨닫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길가에 차를 세워야만 했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 죽을 거예요. 제 마음에서 이 고통을 거둬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절을 드렸습니다. 악마와 동행하는 삶도 모두 끝났지요.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기도는 제게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10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던 교회 간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4: 그렇다면 형제는 구원을 받은 지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겠네요.
5: 예, 목사님. 한 4주 됐어요. 하지만 모든 예배와 모든 성경 공부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4: 예, 저도 다음 저의 목회지가 결정될 때까지 형제가 여기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5: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까지 여기는 올젠 목사님 집이에요. 커피 더 드릴까요?
4: 예, 좋아요.
5: 한 달 전이었다면은 이 커피는 아마 위스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마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제 평생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형제를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 제 인생이 원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었던 것이군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거절의 상황, 그 모든 죽음의 위기들에서도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거네요. 올젠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셨고 믿음 안에서 저를 2개월 동안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에게 보내셔서 주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제는 쉽지 않아서 계속 씨름을 했지요. 그분들은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떨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친구들과 노시느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으신 거죠. 제가 몇 시간 동안 아파서 우는 걸 외면하면서 말이에요.
4: 제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 거절당하고 굶주리고 벨트로 매를 맞은 걸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절 배반한 여자친구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4: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형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도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 돼요. 주님은 당신의 손에 못질을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4: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얼마 후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저는 교회에서 제키를 만났고 우리는 결혼을 했죠.
10: 오늘은 어땠어요, 여보?
5: 조금 한가했지만 괜찮았어. 근데 오늘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
10: 어, 정말요?
5: 지금 암이시라. 내 생각엔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리고 계신 것 같아. 아버지에게 주님을 의지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시던걸.
10: 언제 당신이 준비됐을 때 아버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건 어때요?
5: 나도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긴 해. 아버지와 저는 화해를 했고 저는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맞은편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고 떠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으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듭난 지 14년째이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와 저는 화해하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새 남편을 잃으시고 겸허해지셨습니다. 전 어머니께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어머니는 다니시는 교회에서 수요일 밤마다 열리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도 하기 시작하셨죠. 전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0: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진화론을 반대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식하고 시대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진화에 대한 사례들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화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81년 유명한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콜린 패터슨 박사는 뉴욕에서 열린 미국 자연사박물관 모임에서 약 18개월 동안 반진화론적 사실들을 조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진화론을 연구해왔지만 자신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이죠. 패터슨 박사는 다른 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진화론에 관한 실제적인 사실을 한 가지라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모임에서 많은 침묵이 흐른 후 어떤 동료 과학자가 마침내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패터슨 박사는 미국 자연사박물관 모임에서 마침내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으며 여태껏 진화론을 사실로 믿도록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도 진화론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성경대학이란 코너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 과목별로 준비된 강사들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코너를 준비하고요. 마침내 개설하여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라디오와 인터넷은 여전히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도구일 것입니다.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성경대학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웹페이지 주소는 www.bbnbi.org 다시 한번요, www.bbnbi.org로 오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2: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에서 3장 16절에서 18절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1: 아멘.
2: 바랍니다.
1: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80세 먹은 노인이 95세 먹은 선배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볼 때마다 형님은 아내를 향해서 허니, 달링, 내 사랑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 노인이 말하기를, 있잖아, 내가 10년 전에 마누라 이름을 잊어버렸거든. 근데 혼날까봐 못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일서 3장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킨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네, 가슴이 턱 막히죠. 아니, 내 목숨이 귀한데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린다?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나의 원죄를, 나의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를,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알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당연히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그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신 형제라. 바로 이 형제라는 것은 내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린 존재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어떻게 사랑했지? 내 목숨을 버리면서 너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친구를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바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너비도 모르고 길이도 모르고 깊이도 몰라요. 그냥 무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산수 시간에는 이거 잘 안 배울 때지만 이제 수학 정도 배우면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를 배워요. 이 무한대라는 건 참 희한한 숫자예요. 무한대는요, 여러분들이 천을 빼든 만을 빼든 백만을 빼든 억을 빼든 조를 빼든 무한대는 딱딱도 않고 무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한대를 뭐 수천 조로 나눠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무한대 사랑을 또 받았어요. 그 무한대 사랑 공동체 우리는 속해 있어요. 영원 공동체, 영생 공동체 우리는 다 속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소셜미디어의 폐악이 뭔가요? 좋아요, 싫어를 누르잖아요. 야, 이게 좋아요만 자꾸 누르면 좋은데 이게 싫어요가 나오면 막 인상이 찌푸러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거기다가 댓글이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는 막 그 연예인들은 인기로 먹고 사는데 악플이 막 주렁주렁 달리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나오잖아요. 요즘은 애들까지도 막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마다 이걸 못하도록 지금 하는 학교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여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좋아요 싫어를 얼마나 많이 누릅니까? 남편이 뭐 항상 예쁩니까? 어떨 때 좀 못난 짓 하면 싫어요 딱 누르고 조금 잘하면 좋아요 누르고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뭐 좋아요 싫어요 엄청 눌러도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 싫을 수 있고 내 자식이랄 때도 좋을 수 있고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한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최종 결정은 뭐냐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가 싫지만은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노라. 오늘도 첫 이렇게 올 때 뭐 오늘 아침은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평소에 이 내시비는 옛날엔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아주 요즘은 아주 고속도로 나기가 겁날 정도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뉴욕에서 온 것 같아. 쭉 가다 보면 그냥 싹 하고 앞에서 착 들어왔다가 착 빠져나가고요. 이거 완전히 자동차 경주장으로 알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시로에가 팍 눌러지면서 진짜 막 성질이 나죠. 근데 무한대 사랑을 받아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고 보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뭐 다 좋은 사람만 있나요? 또 어떤 사람은 도도하게 말은 내가 인사를 하려고 그래도 안 받아. 거기 딱 제끼고 이러고 지다가 그럼 뒤통수에 대고 누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게 이제 무한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싫어요가 아무리 뭐 100번, 1000번 막 들어와도요, 우리는 뭐예요? 이 무한대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싫지만 예수님이라고 뭐 바리새인들 좋아 안 하죠. 그렇지만 싫지만은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무한대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한 우리들은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되면 내놓을 수 있을 그 사랑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사랑을 확증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도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태도를 보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만을 떨어도 나는 희생하기로 그냥 결정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필요하냐? 그럼 채워준다. 인사 안 받느냐? 내가 뒷꼭지에다 대고 인사한다. 목마르냐? 내가 물 갖다 줄게. 배고파? 내가 먹을 거 갖다 줄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하고 교회 질서는 달라요. 가정의 질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어른이 애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무엇에 바탕이 된다요? 희생정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바탕을 두고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따라해볼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준다. 여러분, 재물을 이게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물론 믿은 후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 정말 피 같은 돈들이에요, 이게. 진짜 이 돈 벌려고 진짜 굽신굽신거리고 내 자존심 낮추면서요. 잠 못 자고 내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벌은 돈이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벌었단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쉽게 주고 싶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자가 궁핍하면 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재물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못 줍니다. 인색한 마음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줄 각오를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6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프로스페리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결국은 전도서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번영이에요. 내가 잘 되면 사람은 행복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뭘 말하나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려야 행복인 것이지, 못 누리면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뭐가 행복이고, 뭐가 형통이고, 뭐가 번영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고 번영이고 행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노예예요. 잡혀갔어요.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먹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노예로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형통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그는 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는 불평불만이 없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 삶에 재물이 부여한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누리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불이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불이하게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수고한 것,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해서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벌어서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부와 재물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함을 통해서 부와 재물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많은 경우가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저주가 돼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 강남 지역이 다 논밭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강남중앙집 얘기가 세워질 때, 아니, 여기다가 왜 교회를 지은 거야? 김종인 목사님도 참 이상하시네? 왜 이런 데다가 지었지? 근데 이게 참 그분이 대단하신 게, 그게 그렇게 금사라다그로 바뀌어도 누가 알았어요? 거기 있는 논밭의 소유자들이 갑자기 벼락부자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 깨졌더라. 이게 돈이 생기니까 막 젊은 여자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조강지처를 다 버리네. 가정이 다 깨져요. 그리고 뭐 부모가 죽으면요, 형제들끼리 막 박치기 싸움하면서 재판장까지 끌고 가서 독막하려고 하다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와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재물이 주어진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고 바로 솔로몬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불행한 걸 이 전도서 기자가 봤대요. 그게 뭐예요? 참 사람 마음 무겁게 하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래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해가 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누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5장 13절 말씀 이거죠. 큰 폐단된 일을 봤는데 이 소유주가 재물을 가지고는 있는데 해가 되도록 소유하더래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더래요. 결국은 이게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 뭘까요? 결국은 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게 되면 다 망하게 돼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벌고 쓰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엉뚱한 데서 구멍이 나가지고 다 새나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벌거벗고 나왔는데 내가 줬잖아. 근데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재물과 부를 내가 주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소유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거 구멍을 내서 빼내버리든지 재난이 나서 다 없어지게 만들든지 그래서 완전히 바람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 차라리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졌다가 없어진다는 그것처럼 엄청난 자멸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부족하고 힘들어하고 이런다면 당연히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못 줘요. 그런데 시편 111편 9절에 보면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그의 의가 하나님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럽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예요.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쓴 것만이 결국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나가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면류관으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물론 내가 필요한 거 써야죠. 그 이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고 흩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면서 의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계속 나를 사용하고 내 자녀들이 더더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움켜지면 하나님을 써야 되는데 움켜쥐고 딱 막아요? 그럼 하나님은 뚫어가지고 다 빼내버립니다. 절대로 재물을 벌 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지 마세요.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빼면서 그 재물을 뺏어온 자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눈물 나고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히면서 그 재물은 나갈 것입니다. 정당하게 수고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의 그 먼저 아내 좀 마누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선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죠? 자기 생각을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생각이 내한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장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이 뺏는다는 말 이상하네. 저절로 자기가 그 사람이 나한테 주도록 만들어서 내가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누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 남편들이 꼼짝 못하죠. 남편들이 결국은 마누라 생각대로 가게 돼 있고요. 남편 돈은 다 마누라 돈입니다. 그죠? 라면이 안 나와요. 동의 안 돼.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재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한 드레스 따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게 되면 내가 가진 재물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따라볼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말로 말하지 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행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를 채워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내가 지킬 예의는 꼭 지키면서 그렇게 최소한도의 사랑이라도 내가 싫은 사람에게라도 그렇게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무한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아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내가 영원 공동체에 속했구나. 영생 공동체에 속했구나. 무한대의 사랑 공동체에 속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아 거기에 속한 줄 알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이 들을 일이 있어도요. 그러면 내가 책망될 일을 내가 해결하고 하지 말고 책망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0: 하면 아,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한다는 말은 산다는 거와 똑같다고 요한에서 2장 1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한다, 산다, 붙어 있다. 그럼 이건 다 뭐하고 연결이 돼요?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사람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있어서 겨울 계속 깨닫게 만들어줘요. 알게 만들어. 그리스도 사랑을 네 받았잖아. 너 그리스도 사랑 알잖아.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원수로 갚지 마.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얘기해야 돼. 싫지? 나도 싫어.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강사가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방 안에다가 수십 개의 그런 풍선을 해놓고 거기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 찾으라 그랬어요. 각자 이름을 찾으래요. 막 들어갔는데 5분이 지나도 못 찾아. 그래서 못 찾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강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어느 풍선이든지 찾으면 그 풍선을 그 상대편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다 끝났어요. 뭘 얘기를 할까요?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편에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살아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면 무한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랑을 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무한대 사랑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사오니 우리 하루에도 몇 번이나 좋아요, 싫어요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한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살 난 아들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집에 가족에게는 소홀하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아들에게 제지를 시킨 것에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들이 부모보다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생겼던 부모의 질투로 생긴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더욱 열심인 나에게 하나님보다는 제 가족 챙기기에 급한 나에게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관한 일에만 더욱 분주한 나에게 질투를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들에게 너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마음 뺏기고 우리 질투 느끼게 하면 그 아이 못 만나게 할 수 있어 라고 경고했듯이 하나님도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질투하고 있다. 너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 때는 지금으로서 약 2000년 전이에요. 얼마 전이라고요? 20년 아니죠?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화가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6: TV도 없어요.
5: 그럼요. 당연하죠. 전기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편지를 하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지를 전달하려면 사람이 직접 걸어와야 돼요.
6: 아니면 말 타도.
5: 물론 뭐 말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아, 참 똑똑해요 우리 친구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 타면 말값이 좀 비싸니까 돈 없는 사람 걸어가야 되겠죠. 그죠? 옛날에 물론 급한 편지는 나라에서 전달해 말을 타고 가기도 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물론 그 멀리 갈 때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육지에서는 주로 걸어서 가야 됩니다. 먼 거리는 일주일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한 달씩 걸어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러나 그때는 편지를 써서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서신인 에베소서라는 것은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6: 감옥.
5: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딱 기록해서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만 본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보고는 편지를 뺏겨 놓는 거예요. 요즘처럼 복사기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뺏기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딱 뺏겨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동네 서문화 교회에 또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이 편지를 다 뺏겨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 다 교회들이 이 편지를 보고 다 읽고 뺏겨 놓고 또 다른 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편지들이 무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 보고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읽고 있는 거예요.
6: 성경이라고 해요.
5: 예, 그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200년 전에 편지가 만약 발견됐다면요, 우와, 이거 보물이다. 이거 비싼 거야.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500년 전에 편지가 가끔씩 발견돼요. 500년 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지금은 대한민국이거든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 무슨 나라였을까요? 우리나라 이름이 일본이었어요. 500년 전에는 조선이라 그래요. 조선, 예, 네, 조선 시대. 이 조선 시대는요, 임금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임금님이 저 경상도 사는 어떤 분에게 편지가 아니라 교지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창원, 옛날 창원도 옛날 이름은 달라요. 창원 동읍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동읍. 동읍, 동쪽의 읍이라고 동읍이라, 동읍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 임금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면요. 그게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편지는 언제 전에 기록된 거라고요? 무려 약 2000년 전에. 2000년쯤 전에 편지가 그 뺏겨놓은 편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뺏기고 전달하고 또 뺏기고 뺏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 감옥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받아 쓰기도 하고 또 바울이 직접 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바울이 말을 해요.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받아 쓰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그 누나나 또는 뭐 형이 저 바깥에 나가 있고 내가 시골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은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저 시골에서는 옛날에 나이 많아서 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글 다 쓸 줄 알지만 눈이 나빠가지고 편지를 잘 못 쓰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야 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편지를 다른 사람 밑에서 받아 적어요. 그리고 이게 바울의 진짜 편지인지 가짜 편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끝부분에는 내가 친필로 이걸 사인해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까지 온 사람이 누군지 하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21절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살지? 아이고 걱정이 된다 막 이렇게 염려를 하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 간 거예요. 가서 걱정 마세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지지 않고 잘 전해지고 있어요. 이걸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저 외국에 가서 저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국에서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요. 만약에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감옥에 딱 갇히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왜 안 와요? 그럼 외국에 가서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야 뭐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4: 되겠어요.
5: 아, 고마워요. 다른 사람 아무도 걱정이 안 됩니다. 혼자 걱정해서 고마워요. 네, 걱정이 돼가지고 막 걱정하니까 내가 중국에서 사람을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사람이 와서 저에게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잘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가다가, 에이, 가기 싫어! 아, 저 멀리 어떻게 가? 이런 사람은 편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4: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데요.
5: 그때는 없었다니까! 2000년 전에는. 아, 그렇구나. 지금, 아, 잠깐 착각했죠? 자, 한번 따라해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자,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장호.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누구누구누구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시작.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7: 김은호
5: 김은빈 은빈이를 내가 넣어 오케이, 알았어. 두 번 자고 와요. 아, 그렇구나. 에. 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장성민. 이런 칭찬을 받는, 이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2000년 동안 지금 이름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 이름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놈은 나쁜 놈. 그 놈은 못된 놈. 그 놈은 배신한 놈. 그 놈은 조심해라. 구리장색 알레산드라는 놈 너 조심해라.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남겨놨어요. 2000년 동안 욕을 먹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한 형제여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요 은퇴를 하거든요 목사님 은퇴하면 다른 목사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목사님 오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김은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말씀도 안 듣고 애만 먹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 네 조심해라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두기고를 말할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김은호 이런 이름을 받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 네. 네. 아멘 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 하는 일이 뭐예요 22절 보세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감옥에 있지만 연금 상태로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안 감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걱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저 멀리 가서 감옥에 갇혔다면 김은호가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두기고인데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럼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언뜻 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8: 네.
5: 그럼 그 심부름 시킬 때 여러분들 중고등부 되면요. 초등학교는 안 그래서 중고등부 되면 헌금을 중고등부들이 따로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요. 은행에 넣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은빈이가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은빈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 두 밤 자는 거 알았어요.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련회 가야 되는데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계획이 먼저 잡혀서 그런데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 이건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기고를 보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23절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자, 에베소 오늘로 마치니까 우리도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씩 짝이 되면 한번 얼굴 마주보고 이걸 축복해 주세요. 자, 목사님이 말한 대로 친구에게 인사를 우리고 오늘 하고 에베소서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한마디 하면 따라하면서 친구 보고 얼굴 눈 보고 장성민이 목사님 보고 자 준승이는 선생님하고 얼굴 보고 자 너는 목사님 봐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하나님과 보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기 옆에 친구에게 은호 성민이 여러분 내 이름 불러야 돼요. 시작 누구에게 성민이 은호에게 있을지어다 빨리 축복해요. 장우에게 있을지어다. 장우. 장우에게 있을지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절. 또 따라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성민이 은호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호가 지금 장우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이게 인사예요. 목사님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호가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니까 목사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4: 예.
5: 이게 정말 성도의 축복하는 인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사님이 할게요. 여러분들 끝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정말 인사예요. 놀랍게도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금도 읽어지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더욱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옳지, 잘했어요. 기도합시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0: 쫙쫙쫙
1: 주룩 주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였죠. 어떤 분이 주변 사람들이 크게 걱정할 정도로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의 친척이 이분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을 때 문이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분을 찾을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파트를 떠나면서 이분이 아파트를 뒤돌아 보았는데 거기 커튼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찾아간 이들이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분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 구조를 요청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친척은 기도가 응답된 것이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원은 두려움 때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그 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얼핏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원도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눈으로 봤죠. 사원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원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봤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와 그 사원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놓이는 그 가림막을 치워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커튼의 작은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자비를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짓누르는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신 적이 있나요? 모든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로 손쉽게 소를 훔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도둑이 새 고무신 한 켤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소를 몰고 밭으로 가는 길을 잘 알아두었다가 농부가 일을 나갈 즈음에 인적이 드문 곳에 새 고무신 한 짝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산 모퉁이를 도는 쪽에 나머지 한 짝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소를 몰고 든 농부가 첫 번째 떨어져 있는 고무신 한 짝을 발견하고 탐이 나긴 하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니까 한 짝 가지고는 설명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신발 한 짝이 있습니다. 그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본 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급한 마음에 끌고 가던 소를 길가에 메어둔 채 황급히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아까 본 고무신을 줍기 위해서죠. 그때 이 상황을 뒤에서 숨어보고 있던 도둑이 소를 몰고 유유히 사라진다고 하는 스토리. 그리고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소를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 반면에 인도의 지도자였던 깐디에게 이런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마른 열차를 타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밀리는 통에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열차는 떠나려고 하고 그것을 집으로 갈 수는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깐디가 신고 있던 나머지 한 짝을 벗어서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서 보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한 짝을 잃은 것도 아까운데 왜 나머지 한 짝까지 던지는 것입니까? 그때 깐디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신발이 없는 누군가에게 온전한 한 클레의 신발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귀한 배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욕심을 가진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것을 던져서 다른 누군가가 온전한 한 켤레의 축복을 갖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 욕심을 위해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던지는 인생인지. 사실상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역사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정복자들이 만들었던 역사의 한 줄기, 그것이 역사의 한 흐름이에요. 그 반면에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만든 역사의 줄기, 이와 같은 두 개의 줄기가 역사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과 평화, 밝음과 어두움, 파괴와 건설이 공존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흐름이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역사의 흐름 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역사의 흐름 뒤에는 두 가지의 소중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아담이 이끌어갔던 역사의 흐름, 이것은 바로 타락과 범죄와 사망을 향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고 갔던 역사의 흐름, 이것은 용서와 의와 생명과 또한 천국을 향한 새로운 흐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마지막 종착역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라인을 따라가야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역이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두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 같이 묵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칭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는 예표적인 방법으로 이 타이팔러지라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모형을 중심으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했던 역할과 그 열매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문맥상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아담의 역할은 죄가 들어오게 한 통로 역할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죄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은 줄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퍼펙트한 창조 세계. 하나님에게는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톱밥 이론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나무를 톱으로 자르게 되면 필수 불가결로 톱밥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톱밥처럼 생긴 것이 죄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퍼펙트합니다. 그랬는데 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느냐,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보게 되면 죄의 기원과 함께 사탄의 출현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라틴 말로는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천사장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명성 혹은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에서 타락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기운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상승되어진 이 죄를 누구를 통해서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게 했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불행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인 이슈가 너무 많고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부르는 신학적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고 신학적 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 중심으로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여기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기서 이와 같이로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남성을 받을 수도 있고 중성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예요. 만일 남성을 받는다면 이와 같이가 받는 것은 앞에 나오는 아담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in Adam all sinned.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죄인 되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hereditary taint라 그럽니다. 유전자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원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를 중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성으로 보게 되면 for death all sinned. 이것 때문에 혹은 이와 같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same manner, 즉 아담이 범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도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 되고 그 결과 사망이 왔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펠라지우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해석일까요? 물론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방금 소개해드리는 이 해석들 가운데는 둘 다 조금씩 약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거스틴이 말했던 죄의 유전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설정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까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죄 없이 탄생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죄와 아무 상관없이 땅에 태어나려면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캐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믿기로는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어요. 근데 만일 마리아를 죄 없게 하려면은 마리아의 어머니가 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앤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어머니를 숭배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어머니가 죄가 없을 수가 없죠. 마리아 어머니가 죄였으면 그 어머니가 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유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펠라지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태어나는 순간부터 깨끗하게 태어날까요? Sinful nature를 갖고 태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에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할 줄 알아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볼 때 손가락으로 눈 찌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성 자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천지자의 만물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엉큰 키를 내고 가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미친 탓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에 유전적인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문제가 있고 혹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설명해도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원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죄를 설명하기보다는 인류의 대표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 대다수가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NIC 코멘트를 쓰신 존 머레이도 마찬가지, 얼 앨리스도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팀 켈레가 쓴 로마서에도 동일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근본 원인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담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이 별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아담의 헤드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신학적으로 결속관계 혹은 연대관계라고 부릅니다. Solidarit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별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동양적인 사고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가 기합받는 것 보신 적 없으세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를 다 기합을 줘요.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과 그들이 맺어진 관계가 결속 관계이기 때문에 혹은 연방 정부의 대표가 전쟁을 선포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도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대표성, 이게 바로 결속관계, solidar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담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법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우린 처음부터 아담의 헤드 밑에서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던 온 인류를 그냥 두면 다 멸망과 심판의 종착역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아담의 라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한 분의 대표를 보내주셨어요. 그 대표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야미는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 모형이라는 말이 투포스 혹은 타이팔러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타이팔러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즉 아담은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인류를 대표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분이 행했던 역할은 극명할 정도로 다른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결과 사망이 임하게 했고 아담은 우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의를 선물하고 생명을 선물하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인류 역사는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라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국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결국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죽음과 심판의 종착역.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차를 타시면 여러분이 그 열차 안에서 뭘 해도 그 열차가 가야 될 종착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부산행 열차를 타신 분이 본인은 서울 가고 싶다고 반대로 뛰어가도 안 돼요. 결국은 부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열차를 타신 분이 1등석에 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화려하게 금태를 두른 화려한 의자에 타고 맛있는 것을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그 열차를 탄 사람은 동일한 동착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잘 살고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살아도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도착할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라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라인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난 인간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라인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때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지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 오셨는지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다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이 가야 될 종착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과 심판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결속 라인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게 되면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라인에 서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제일 첫 번째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앞에 선물권사는 같은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이 곧 선물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축복이 선물을 통하여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free gift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내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걸 잘 번역을 해놓았어요. God's free gift leads to our being right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칭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으로 죄 없다고 선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법적으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과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많은 선물이 주어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됨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입양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축복.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와 충만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을 성경은 풍성한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면 아담의 라인에 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던 허무함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기가 높아져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해할 수밖에 없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아담의 라인에 선 사람의 숙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이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중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번도 엄마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도와줄 자가 없는 가운데 어릴 때는 너무 배가 고프면 흙을 먹었대요. 문자 그대로 흙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그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혼자 그냥 웅크려 잠을 잡니다. 그러면 꿈에서 꼭 엄마를 본대. 근데 깨어나면 엄마는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만 보이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뼈속 깊까지, 자기의 뼈 깊이까지 나는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더래. 외로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참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혼자 있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주시고 항상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라인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이 받게 될 선물이 이런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선물이 필요할 줄 압니다. 더 이상 혼자 살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불행입니다. 즉 아담의 라인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피할 수 없는 현실, 그게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 솔직히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허무해하고 절망이 하는 근본 이유를 추적에 들어가 보면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나와. 죽음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일 케고리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고난의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좀 비관적인 인생관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죽음의 왕노릇을 받았던 여러분과 제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정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설사 처음 태어날 때는 죽음의 권세하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살았더라면 죽음에 얽매여 평생을 종노릇 할 뻔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죽음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심년 가운데에 나의 육신 가운데 설사 질병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적었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굳는 건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생명의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들을 막아서지 못하는 부활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위해 생명의 능력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율법이나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누릴 세 번째 축복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이 conviction,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죄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이왕 짓는 것 큰 거 한 건 해야 되겠구나, 큰 죄를 지어야지 은혜를 더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죄를 짓자, 아,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죄의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의 인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의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크게 느끼냐, 인식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치가 안 맞는 분이 있었어요. 웬만한 죄 짓고는 끄떡 안 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작은 죄 하나까지도 아프게 느껴져요. 나의 이 작은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터지고 아파져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게 되면요, 이분이 한때 방

0: 세상으로 살다가 어머니의 궤도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쓴 유명한 책이 참회록 아닙니까? 그게 보게 되면 수많은 죄들을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심지어는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빨다가 젖을 깨물었던 죄까지 자복을 했어요. 한 살짜리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작은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 알고 났더니 그게 너무나 큰 죄처럼 느껴져서 자복하는, 이런 면에서 죄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더 깊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회피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누추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증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영생에 이르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Let the grace rule, 은혜가 다스리게 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더럽고 누추한 죄인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이 큰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막상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지만 다른 사람들을 핸들할 때는 은혜로 행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합니다. 따집니다.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은 분들인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답게 용서하고 오히려 베풀고 배려하며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얄짤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은혜가 다스려서 구원했는데 우리의 삶은 율법이 다스리는 삶,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삶.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까지도 바뀌어져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배려함이 없어요. 누가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따지고 대들고 비판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러분들께서 율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Let the grace rule over, 그레이스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참된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이다가 고맙게도 타인의 도움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돕겠다라는 마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일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 전도자로서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였죠. 여러분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빛을 갚기 위해 저희 BBM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BM 방송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 매년 2천 명이 넘는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지훈 강사의 나를 살리는 연애, 나를 망치는 연애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목표와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느냐 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맞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붙들고 그 원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도 될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나이가 좀 있으신 자매님들이 많이 던진다고 해요. 예, 그건 뭐냐면 형제보다는 자매가 훨씬 많은 어떤 파퓰레이션이고, 거기에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남자가 주변에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짝을 찾아야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교회 바깥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게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신앙이냐 스펙이냐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 질문이 던져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적용해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2: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1: 제 의견이요?
2: 네.
1: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스타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도 될까? 결혼해도 될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싫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이 사람을 믿게 하자,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근데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믿지 않는 이유가 들어보지 못했거나 좋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상처 때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스펙이 좋아서 만나진 마세요. 스펙은 헛된 것이고 결국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떤 미모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고 만나지 마시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성품도 좋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너무 좋은데 단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과 만나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갈라서야겠지만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들 충분히 하셔도 되고, 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내가 스펙이랑 신앙이랑 뭘 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참 열심히 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 거죠.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딴 건 모르겠지만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했어.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우리가 가진 지금 믿음을 내가 정말 지켜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 들어가고 사회생활 좀 하더니 이제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결혼 10년 정도 됐는데 아, 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너 신앙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네가 이러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해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질문에 어떤 배경이 된 어떤 신앙만 좋은, 그러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반화할 수 없고 코스타의 입장도 아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일이나 직장에서 일이나 교회에서 일이나 모든 걸 죽게 하듯 할 때 당장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뭐 커다란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뭐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교회 일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있는 게 좋고,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뭐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늘.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죽게 하듯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 결혼 해도 될까? 저는 당연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애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가치가 함께 컴패터블하게 공유될 수 없을 때, 그 관계는 아무래도 끝을 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결혼은 당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이를 지난 사람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물론 안 해도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근데 좀 고견을 듣고 싶어요.
1: 아, 고견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결혼 적령기라는 거, 결혼 적령기죠. 이 정도 나이에 결혼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어디 문서화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나이엔 결혼하고 이 정도 나이엔 애를 낳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라는 건 사실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놈이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늦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 결혼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혼 적령기가 되게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혼 적령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원리를 좀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결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가져나가는 것이고, 그게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있더라도 내가 혼자 집에서 생활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내가 덜 다듬어지겠죠. 결혼 생활이 주는 유익은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의 은사라는 성경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독신이 은사야 도대체? 그 약간 위로하는 느낌이잖아요. 독신이니까 은사라고 해주자. 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독신의 은사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그 모습으로 다듬어 나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자식도 챙겨야 되죠. 아내도 챙겨야 되죠. 싱글일 때는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만 있으면. 결혼하면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뭘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런 바울처럼 그런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도 정말 그런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일 수 있는 거죠. 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캐리고리에 해당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내가 결혼을 만약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결혼 안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네,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관심 있으신 분. 물론 여기서 제가 관심 있으신 분에 손을 들었다고 해서 혼전 순결에 뭐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부분에 그냥 지네릭하게 관심이 있으시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되게 요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미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연애하는 그런 청년들과 어떤 통계 자료만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는 교회 내에 40% 정도는 이미 어떤 혼전 순결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나는 이미 경험이 있어 라고 리포트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 그 파퓰레이션 그대로 왔다면 40%는 이미 지금 이런 상황과 되게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젊은 나이에 그 혈기에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가? 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혹시 혼전순결이 너무 좀 과하다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되게 어제도 강의하면서 되게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표현할게요.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가장 어떤 좋은 정보와 세미나를 드리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막 뭐 너 관심이 뭐가 있니?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건 더 심한 수위까지 얘기를 막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막 뭐 관심 있어요?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거를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순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되게 리버럴하게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 관사님 뭐야? 막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니야 어제가 특별했을 거야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이것들이 되게 여러분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패션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거 왜 뭐 이게 뭐 왜 이런 걸 물어보시죠? 뭐 예. 그래가지고 뭐 스킨십 관심 없으면 넘어갈게요.
2: 그냥 그 제 의견 하나.
1: 아, 네. 좋습니다.
2: 네.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제가 목사님 안지는 뭐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해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데 이제 해주신 말씀은 본인은 정말 손만 잡고 이제 사모님이랑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1: 네네.
2: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1: 네.
2: 너무 그러니까
1: 네.
2: 이분은 죄송해요. 실망한 얼굴을 봤지만. 뭐 그러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그 24시간 내내 어디서 무엇 하든지 사모님이 본인을 믿어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밤 시간에 어디서 간다든가 막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다 자기를 믿어주는 거.
1: 네네.
2: 근데 쉽지는 않죠.
1: 네.
2: 예. 정말 힘든 거는 아는데.
1: 네.
2: 그러니까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하지만서 참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1: 스킨십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냥 원리는 원리대로 뭐 질문을 질문 대로 이런 건 아니고요.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이랑 관련해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좀 주의를 드리는 게 스킨십이든 혼전순결이든 뭐든 간에 맞아 우리가 연애 세미나 이번에 코스타에 들었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래. 상대방을 섬기래. 근데 내가 교제하는 자매가 아니면 내가 교제하는 형제가 이걸 원하는 거야. 그를 위해서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서가 뭐냐면 그 사람을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건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고. 자, 스킨십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스킨십 가장 어떤 낮은 레벨의 스킨십은 뭐죠? 스킨십?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싹 단 거예요. 단 거 이렇게. 네, 내가 반팔 입고 있었는데 오늘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단 거예요. 이렇게 스킨십이죠. 가장 로우 레벨. 네. 아까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자매랑 4년 반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2년 지나서 처음 손을 잡았었어요. 네. 근데 그 2년 지나서 손을 처음 잡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되게 바보 같죠. 네. 어쨌든. 근데 스킨십을 절제하는 부분은 아내가 나를 믿어주냐 아니냐보다 스킨십의 속도를 천천히 가는 것이 가지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코스타 페이스북에 이렇게 인터뷰 뭐 한번 뭐 홍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일단 남자분들 다 오시고요. 여자분들 다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놀리거든요. 다 오란 얘기냐. 여자랑 남자 오라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중에 이제 들어있었던 의도는 뭐냐면 형제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꼭 뭐 여자친구나 자매와 스킨십이나 혼전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뭐 포르노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드레스하고 가이드하고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슈를 많이들 안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해결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얘기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냥 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나중에 뭐 컨택을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뭘 했냐면 제 두 번째 여자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면서 제가 욥기에 나오는 내가 내 눈과 언양을 맺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아 눈을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인데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서 누군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 봐도 S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 빵빵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딱 나타나면은 순간적으로 슥 하면서 스캔을 딱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는 거죠 머리에. 그리고 대놓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서도 되게 많은 막 연예인 뭐 예쁜 여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눈에 어떤 자극의 레벨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죠. 포르노의 문제가 다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눈과 언약을 맺고 내가 내 여자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제가 딱 누군가 저기서 뭔가 옷을 약간이라도 야하게 입은 사람이 온다 생각이 들면은 걸어가다가 딱 이쪽을 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TV에서 뭐 MTV 뭐 이런 데서 뭐가 나온다. 그럼 TV 꺼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살고 나서 제가 뭔가 야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야한 생각을 어떻게든 해봐야지 근데 생각이 안 나.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마음껏 볼 수 있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땅에다 눈을 깔고 다니다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딱 만나면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 사진 보셔서 원래도 아름다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제가 제 눈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내가 볼 수 있는 여자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농담 같지만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여자친구를 보면 어디 손을 잡을 생각을 해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채워지고 충족이 되고 손잡으면 가슴이 터질 수 있겠는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스킨십의 진도를 빼다 보면은 이제는 잠을 자도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아 혼전 순결이라는 컨셉이 소중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는 그 상대방을 뭐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다른 거를 전혀 보지 않고 난 이 사람만 보겠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연애의 원리랑 되게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다른 곳에 호시탐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무브온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살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기로 한 순간 나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나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다른 걸 통제하면 스킨십의 문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프랙티컬하게 제가 했던 얘기를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혼전 순결이나 스킨십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스킨십의 단계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막 살이 스치죠. 스킨십. 손을 잡죠. 손잡으면 뭐 하죠? 그 다음 단계는 깍지 낀다고요. 이렇게 잡는 거에서 이렇게 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잡았으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될까? 100일이 지났잖아 막 이러면 아니죠. 예. 손을 잡고 뭐 팔짱을 끼고 허그를 하고 조금씩 닿아서 뭐 나중에 최종 레벨은 뭐 인터콜스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인터콜스 전까지 여러 단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스킨십을 하다가 인터콜스만 안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다 했어. 근데 인터콜스만 안 하고 그 전에 막 온갖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전 순결을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땐 혼전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예. 야, 그게 순결을 지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니? 물론 그 기준을 만약 인터콜스로 본다면 그런 거지만 그걸 혼전 순결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데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이슈는 왜 이렇게 우린 여기에 목매는가요? 왜 이렇게 혼전 순결의 이슈에 목을 매냐는 거예요? 가볍게 볼 것도 없지만 혼전 순결이라는 것이 만약 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따라서 혼전 순결이 죄라면 왜 우리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람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혼전 순결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혼전 순결도 괜찮다 다른 죄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콜스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혼전 순결이 나에게 의의가 된다면 그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지켰어 나 순결해 이거란 말이에요. 막 뒷담화 많이 하고 욕하면서 난 혼전 순결은 끝까지 지킨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혼전 순결을 뭐 혼전 순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관계를 맺어가고 그거를 끊을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고 결단한 것도 한두 번이에요. 회개하고 아 이제는 민망해서 못하겠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더 들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혼전 순결이나 스킨십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히 수많은 죄를 짓게 될 텐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평균대의 위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제가 되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요. 평균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체육시간에 고등학교 체육시간 중학교 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못 가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평균대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옆에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내리막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대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겠다고 평균대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행여라도 이건 어차피 올라가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싶어. 한참 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길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올라갈 수 없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무뎌져서 더 이상 회개할 생각도 못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연애가 되게 디스트럭티브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스킨십이나 혼전순결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뭐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저랑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세미나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사람이 청년들과 함께 연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눈 것이 모든 것이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연애하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아름다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연애에 나갈 때 오늘 배운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과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죄인이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에 확신을 갖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저희 비비아 한국 방송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말씀과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비비안 방송을 알리고 전파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비비안 한국 방송에서는 ITL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카드에는 현재 8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비비안 방송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 비비안 한국 방송을 알리시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함께 사역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웹사이트 상단에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비비안 한국어 방송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한국 성서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강효민 목사님의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밧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단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잘 믿어 보려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전도는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미혹입니다. 다른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전해서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 하여금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느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을 붙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복음이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지 뭐 다른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뭐 율법의 행위를 같이 지킨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 함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단 중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게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그게 다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이 계속 변천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사도 바울 때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0, 30년 지나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또 이상한 소리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아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죠.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간직하라 하는 말씀이죠. 복음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고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욕망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인데 그 몸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 그런 말을 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몸은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몸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몸이 여러분 새로운 몸입니다. 영의 몸을 그가 입은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즉시 그는 천국에 올라갔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새로운 몸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육의 몸은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고 새로 입게 될 영의 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이 장막집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영의 몸 또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의 날이지요.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요한 1서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게 넘어가느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기름 부음 대신 성령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성경 교사는 뭐 필요 없고 목사는 필요 없고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 성경 교사가 성경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는 성령님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의 최고 권위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 권위자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목회자들도 사실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갑자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이단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성경을 배울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배우라 하는 뜻으로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 와서 성경 가르치면 아 그런가 무조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런가 성경하고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온라인이나 TV나 어떤 설교자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저게 성경에 있는 말씀 맞는가? 저게 성경에 의미하는 그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성경과는 거리가 없고 그냥 설교자의 말이네. 저분이 그냥 하는 말이네. 저거는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이네. 이게 분간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이게 정말 이거 맞는 말인가? 저분이 하시는 저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 하는 뜻이죠.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8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지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28절 말씀에 의하면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 부끄럼 당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칭찬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겠죠? 신앙생활 대충한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2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9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를 행해야 한다. 그러한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도 부모 닮고 성격도 부모 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전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하나 입양하는 것도 그거 대단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들 중에서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더니 기록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쓴 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도 하늘 끝까지 닿아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죠. 그것을 안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줄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 아들만 돼도 이 세상이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줍니까? 잘 안 대해주죠. 막대하잖아요. 핍박도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아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시죠. 그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고통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정말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가 그런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만날 소망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깨끗한 가운데 순결하고 청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0: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 2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죄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 살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새삼침례교회 강현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나 새삼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피뢰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교라고는 고작 1년밖에 다니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은 어머니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프랭클린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한 사람은 바로 목사님이었는데요. 프랭클린은 소년 시절부터 마트 목사님이 가르쳐준 13가지 생활 덕목을 잘 간직하고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승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BBN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삶에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짓누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산파들은 목숨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성함과 왕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별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찬양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기도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 3장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고난의 때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때는 무릎을 꿇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으로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에 옮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는 내게 임한 고난,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내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연약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아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 자아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어떤 힘이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마다 그 새벽을 깨우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마룻바닥에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던 그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를 붙잡고 마치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머리를 굴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여러분, 내 머리를 굴리고 내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연약해져야 하는 거예요. 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인격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기쁨을 노래할 줄 아는 그 인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격이 파괴가 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자존감과 그리고 이 건강한 자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체가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자학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고통을 통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탁 던지면 마치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날카롭게 만들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공격적으로 말하게 하고 말이죠. 고통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의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인생인데 부드러운 모습, 이것이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고난당한 인생인데 미소를 잃지 않은 그러한 모습.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언제 여러분 감동을 느낍니까?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아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전혀 고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들어보면 그 사람이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 말이죠. 네. 얼굴만 봐서는 전혀 고난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고난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늘 웃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매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고통이 마치 보물인 것처럼 감싸고 살아요. 감싸고 살아요. 이 고통이 떨어뜨리면, 이 고통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감싸고 움켜쥐고 살아가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 고통을 꺼내가지고 생각하고 훌쩍훌쩍 울며 말이죠.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슴에 품어야죠. 분노, 억울함, 이 상처, 여러분 이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버리고 뭡니까? 여러분, 새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터닝 포인트라 그러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터닝포인트, 2박 3일 영성수련회 여러분 등록하세요. 예, 회복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아니, 언제까지 과거의 고통과 언제까지 과거의 억울함과 과거에 내가 겪었던 분노를 계속해서 여러분 움켜쥐고 살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고통으로 짓누르는 건 아닙니까?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을 청산함으로 내가 기쁨을 전해주고, 그리고 기쁨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고통을 품고 살지 마세요. 고통을 내가 끼고 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고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 비우고 뭡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네. 고통을 끼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고통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 아직 성품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보면 자기 고통당하면요, 자기 조금 힘들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힘들게 해요. 다 힘들게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지지난주에 대선이가 지지난 금요일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을 했는데, 여름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훈련 중에 세 번 금식을 해야 돼요. 세 번 금식. 그 지지난주에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요일날 밤 12시, 금요일 이제 시작되기 전 목요일 밤 12시 될 때까지 계속 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먹어. 이제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목요일 밤에 계속 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말이죠. 밤 12시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잘 오겠습니까? 이게 배가 불러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내내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갈, 금요일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잠도 잘 못 잤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대사나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거예요. 온갖 고통 속에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나 오늘 금식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학교 가서 그 점심시간 지내면서 어떻게 참냐 이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금식하느라고 집에 있어야 되겠다. 야, 학생의 본분을 다 해야지 무슨 금식한다고 집에 있냐. 학교 가라, 학교 가라. 막 제가 그냥 학교 가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막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학교를 가라냐고 막 씩씩거려. 그래도 너는 학교 가야 돼. 그래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고 가는 거예요. 차 내려줬는데 말이죠. 딴 때 같으면 땡큐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말이죠. 문 쾅 닫고 내리는 거예요. 아,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지가 금식하면 금식하지 왜 나까지 이렇게 열을 나게 만드나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오후 학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좀 치근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점심시간에도 금식하고 뭐 이럴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따뜻한 말로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들어오는데 말이죠, 막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씩씩거리고 들어와서는 문을 쾅 닫고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연락이 시작하더라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내가 이 한마디 해야 되나 마나, 내가 얘를 앉혀놓고 금식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마나 말이지. 그런데 우리 이제 큰아이 병선이가 이제 기숙사에서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기숙사 있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금요일 날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또 배고프겠습니까? 간식을 이제 해서 이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을 다 열어놓고 말이죠. 냄새가 많이 안 나도록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볶음밥을 이렇게 하는데 그 냄새가 뭐 방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방문을 빵 차고 나오더니, 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응? 아니, 내 금식하는데 음식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지.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도움이 안 돼서야 되겠냐고 말이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선이가 깜짝 놀라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다 깜짝 놀라고, 아니, 쟤 왜 저러냐고. 쟤 왜 저러냐. 쟤 오늘 금식하는데, 병선아, 너도 여기 집에 있다가 폭탄 맞을 것 같으니까, 너도 그냥 교회 가 있는 게 좋겠다. 밤 12시까지 교회 있다가 오는 게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겠다 말이지. 그래서 너도 빨리 이거 볶음밥 먹고 가라 말이지.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더 타쿠마에 제가 말씀을 그날 금요일날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대사나 금식 잘해라, 밤 12시까지 금식 잘해라, 그리고 이제 갔어요.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힘든데 말이지, 자기의 이 힘든 거는 알아주지 않고 말이지 온 집안 식구들이 나가서 놀냐 말이지, 자기들끼리만 뭐 이렇게 놀러 다니냐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다 마치고 이제 밤 12시가 다 되는데 집에 오면서 전화했어요. 전화했어요. 대선아, 밤 12시가 다 됐는데 12시면 너 이제 먹을 시간이 되는데 너 뭐가 먹고 싶냐? 아버지가 뭐 사주면 좋겠냐? 햄버거라도 사줄까? 뭐 아무거나 사오라는 거야, 아무거나. 그래서 그냥 햄버거, 밤 12시에 또 햄버거 들려갖고 말이지, 햄버거 사갖고 따와왔는데 밤 12시가 딱 되니까 말이죠, 뭐 너무 활기에 넘친, 막 먹어대기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햄버거도 먹고 말이죠. 아니,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자기 혼자 고통스러우면 되지 웬 집안 식구를 다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말이죠. 자기 좋으니까 또 뭐 다 집안 식구도 깨워갖고 말이죠, 함께 이 식사에 동참하라고 말이죠. 그러고 말이죠. 하여튼 자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 날 두 번째 금식하는 날이었거든요. 두 번째 금식하는 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상 써봐라, 내가 그냥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가서 깨웠어요. 딱 금요일에 깨웠는데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샤워하고 그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려주는데 아빠 take care 뭐 이러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마디 했으면 이 부자지간에 얼마나 시간이 또 오래 갔겠습니까. 네, 참기를 잘했지 말이지. 한번 금식하고 났더니 두 번째는 하여튼 쉽게 해내더라고, 쉽게.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평강을 전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당신도 힘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삶 속에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여러분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많이 화살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화살을 움켜쥐고 고통 속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자켓을 벗어버리면 뭐예요? 화살이 많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화살을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뭡니까? 고슴도치 인생 아닙니까? 고슴도치 인생. 그 화살로 또 다른 사람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건이,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달려나오세요. 달려나오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능력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게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고자 나를 더 빨리 그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기쁨의 인격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고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가정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의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릴 언제나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조금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3번째 시간.

0: 과연 일본 통감부가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평양대 부흥운동에 관여를 했을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어디까지 용인을 해야 하는 것일까?
1: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평양 부흥운동의 전후를 살펴볼 때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에서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은 일본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 부흥운동은 철저히 민족 각성 운동이었다는 데 기인할 수 있죠. 민족 각성, 그건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평양 부흥운동은 신앙 운동을 넘어 민족 부흥의 중흥의 운동으로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간엔 학자들이 미국 선교사들과 일본과의 모종의 계약 같은 것들이 존재했을 것이란 주장들을 하는데 그건 한국 기독교가 민족 깊숙한 곳에 자리를 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선교사들은 자국의 정보를 전달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한국의 실정은 그런 상황하고는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카, 평양에서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0: 평양? 경성통감부 친임관 이토 히로부미는 평양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이사청에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아직도 평양에서 미신적인 행사가 끝이 안 났나?
2: 그런 것 같습니다. 친임관 각하.
0: 질기구만. 경찰을 보내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다니.
2: 경찰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0: 조선에서 미묘한 상황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 우리 일본이 조선에 대한 선점 깃발을 꺾고 통치권 회수의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미묘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2: 미국 측하고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미국? 그건 뭐야?
2: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중심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0: 나중이라. 사이토, 자네답지 않구만 그래. 이미 우린 미국과 조선 쟁탈전에서 합의를 했네. 미국은 필리핀을 가지고 우린 조선을 갖는다고 말이야. 조선은 조선 반도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네. 저 북쪽 만주벌판을 넘어 중국 광활한 영토를 우리 대일본 제국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네. 알겠나? 그런데 이 마당에 미국과 조율을 하다니.
2: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 탄압이란 좋지 못한 모양새로 외신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조선교회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대일본 제국을 도와달라 이건가?
2: 카카!
0: 사이토, 난 사무라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네. 이미 일본이 이긴 싸움에서 제3자인 미국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지 않은가? 교회는 어차피 교회야. 교회가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2: 카카,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교회는 종교를 넘어 정치적으로 우리 일본을 위협할 겁니다.
0: 그럼 더욱 재미있지 않겠나? 싸울 상대가 있으니 칼을 허공에 가를 필요가 없지 않나? 안 그런가? 응?

0: 어떻게 됐습니까? 각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까?
1: 아니요. 이 시점에서 규야나 감당 못해서 통감부가 미국에 손을 벌릴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0: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신데 지금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요.
1: 친인간 각하께서도 알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들이 규야라는 것을 못내 걸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왜요?
1: 규야 저도 모르죠.
0: 제가 만나봐야겠습니다.
1: 누굴 말입니까? 각하를요?
0: 아니요.
2: 일본이란 나라를 볼 때 충분히 일본은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에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본은 눈물을 흘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서의 회개운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아니, 들으셨습니까?
4: 또 모의가 억했다고 그러네.
3: 아니, 저삿거리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아, 우리 보고 죄인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4: 에? 모의가 어드래? 대체 사람들이 와 그런다는 거네.
3: 아, 맨날 교회만 가면 울고불고 죄인이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만 하니까니 그렇디요.
4: 모의가 어드래?
3: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죄까지도 고백을 하니까니 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거며 계집질하는 거며 아이고 이제 오카디요.
4: 아유, 이거 이러다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처죽을 놈들만 다니는 줄 알겠구만 기래. 안 돼갔어. 내래 교회당에 다녀와야겠어.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짐 클라크는 원래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학교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했는데 군대에서도 골치 아픈 병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학 실력만큼은 특출해서 전역 후에 대학에 진학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혈액 색소 침착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가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는 환자와 의사들이 작성하는 복잡한 서류들을 보고 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시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그의 재산은 현재 1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발하지 못할 뿐인데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의 장점과 단점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장점을 잘 선용하고 있습니까?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4: 제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지웠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기계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조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 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뜻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5: 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앗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앗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러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끼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송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번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무수한 책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번역해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번역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교는 곧 보내신 이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365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ITL 카드를 나눠주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ITL 카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능케 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주님의 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륙들을 거의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들이 잊지 못할 방문지 중에 한 곳은 아덴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마을스 언덕 위에 섰을 때 바울이 아크로폴리스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위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새로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감동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식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우리들이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금이나 은이나 돌로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만든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예배받지 않으심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으로 만든 전에 가두어둘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술과 고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된 것으로서 예배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30절부터 시작해서 보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 신약성경에서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을 발견하면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강한 대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더니 그것이 너희들이었다. 그것이 너희들이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러나 이제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한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확실하게 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회개란 단어를 살펴보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죄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한다는 것이며 바울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언급했을 때 그것은 아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우상들에게서부터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그것은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알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회개하여야 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 해 동안 바로 이 장을 공부해 온 것을 토대해 보면 바울의 설교가 중단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미완성의 설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보혈의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을 드러내어 가르치려고 하던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부활을 언급하려는 그 순간에 끊어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웃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비웃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은 것이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그들에게 깊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견해는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천하게 여기는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즐거움을 주는 매개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몸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고 몸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아주 미미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몸이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 그 몸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끝난 것이고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사고와 또 그 사람들의 이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니까 그날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콧방구나 끄고 바울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세 가지의 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예를 32절에서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이 삼중적 반응을 보일 사람들 앞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반응을 볼 때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3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삼중적 반응을 적어두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열리고 있는 커다란 전도 집회나 아니면 지역교회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보여주는 삼중적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격렬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조롱함으로써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진리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께서 후에라도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로 작정했고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보인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연기, 포스트폰,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 바로 그때 그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언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겠다고 대답해야 할 사람이 나중으로 그 결단을 미루어서 복음을 다시 들을 기회가 오기 전에 멸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미루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적은 수이지만 그곳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이름이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입니다. 34절은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소위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실 확실한 기초가 될 그 무리에 그 무리 한 무리에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직까지도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나 그 말씀을 주저하는 자들이 그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보통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저녁에 만나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 보호되어지고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 생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이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우리,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은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를 비롯해서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구석구석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방송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방송 사역이 성서적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BBN 방송은 언어별로도 다양한데요.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언어로 청취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2외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언어로 말씀을 청취하실 때 본인의 영적 회복은 물론 언어 실력 또한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누리시길 원하시면 BB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중앙에 실시간 방송 듣기를 클릭하시면 24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BBN을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BBN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상처입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저희 BBN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방송 선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 마음과 몸을 늙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또 행복해야 할 현재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인데요.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근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 형편과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회개의 근심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지금 이 후회 없는 삶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그리고 32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32절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 새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 원한다. 열망했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다짐했습니다. 2017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So, how are you doing? 잘 되고 계세요? 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3주에 걸쳐 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 사건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그 무릎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 조각상. 모든 사람들이 그 걸작품에 감탄을 합니다.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피에타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대단한 작품이라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다른 누구라고 미켈란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 사람이 그 피에타를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이 미켈란젤로가 듣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날 저녁에 자기 작업실에 가서 그 피에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미켈란젤로 작품이라고. 그래 누구도 다시는 이 피에타를 조각한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에 대해 특별한 애착이 있었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레 여기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얘기하니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서 자기 이름을 새겨 넣고 말았다는 실화입니다. 이 거장, 이 미켈란젤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실상 인정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다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이 명문 축구팀에서 그렇게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가끔 후회가 되긴 해도 그래도 서로를 인정한 결과 우리는 결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와의 관계도 우리의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일면 인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며 사실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에 빠질 뿐 아니고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함에 의해 자기 인생을 실패라 단정짓기도 하는 모습이죠. 인생의 아픔과 공허함, 거기에 가장 주된 이유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모든 인생은 아픔을 경험하며 공허함을 경험하며 우왕좌왕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의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인생은 그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으며 노래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불안감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며 엉뚱한 데서 인생의 인정을 받아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아주 고귀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의 삶을 한 그 삶의 한 장면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가 아직 젊었을 때 하니 어렸을 때 17, 8 정도의 소년의 나이에 있었을 때 그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같이 본문 가운데서 배우기 원합니다. 유명한 사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 사건입니다. 여기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 갖고 가. 물론 5개를 다 쓰지 않았지만 매끄러운 돌을 준비해 갖고 가.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그래서는 그 5개 매끄러운 돌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우리가 늘 주머니에 지니고 있어야 될 5개의 매끄러운 돌, 다윗의 영적인 특성을 함께 그렇게 공부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까지는 이 사건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장소는 소고라고 하는 곳이요. 거기는 계곡이었고 계곡 양옆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며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소고 목장에 결투가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4절 이하에 보시면 7절까지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날 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골리앗을 소개해 드릴게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해당하는 290cm에 해당하는 그러한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프로농구에 보는 그 골, 농구 골, 그 링이 있는, 림이 있는 거기에 10cm 정도 모자라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게 뭐 덩크가 아니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아니 헤딩슛도 가능한 샤킬 오늘이 단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키를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몸무게도 엄청났겠죠. 그의 갑옷의 무게만 100kg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만한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창 날만 30kg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하도 몸이 크니까 그 앞에서 이 골리앗을 방패하기 위해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골리앗을 방어하는 그런 엄청난 거인.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 13장이나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네피림 자손 가운데 아낙이라고 하는 그 후손의 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이해합니다. 8절로 10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이제 나타나 호령하며 이스라엘을 도전합니다. 당시에는 소위 representative battle, 대표 한 명, 대표 한 명 나와서 그렇게 서로 싸워서 이기는 측이 이기는 대표끼리의 싸움으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고, 지금 이 골리앗은 그러한 전투를 제안하고 소리를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하세요. 2002년이었나요? 그 월드컵 때 우리가 포르투갈도 이기고 막 스페인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죠.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축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죠. 우리 대표가 이겼기에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고 이스라엘 대표를 찾고 있는데,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너희 중에 누가 나와 나랑 싸우자. 호통을 치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사울은 실상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고요.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의하면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의 젊었을 때의 그 늠름한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지금 겁에 질려서 마땅히 자기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밤낮으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와 대적할 사람이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이스라엘의 또한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이 분위기에 반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12절에 이하에 보시면 우리의 주인공 다윗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기스의 아들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 셋은 지금 군사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려서 그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거라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그에게 부탁을 하죠. 곡식과 떡을 가져다가 너희 형들에게 전해주고 안부를 좀 알아와라.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행해드리기 위해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아마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전쟁도 좀 구경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이 소고에 왔습니다. 막상 소고에 와봤더니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윗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고 골짜기에 전투 태세를 갖추고 양 진영이 버티고 있는데 등치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골리앗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 사울이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골리앗과 대항하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고 심지어 자기 딸 미가를 주고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 내가 참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논리였으며 그의 이해였으며 그의 열정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이 동생 다윗을 꾸짖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교만하여 무슨 소리냐라고 그를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짐승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짐승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기에 다윗의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덩치 큰 장군으로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짐승의 하나로 보며 그는 겁도 없이 아니 겁을 집어먹을 이유가 없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뒤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앞서 나가 이 골리앗을 대항하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을 바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환경, 모욕하는 모든 것의 대변자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것, 그것이 다 골리앗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약체팀, 축구팀 약체팀이 강한 팀과 싸울 때 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타이슨과 권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 그런 거 아니고요. 골리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존재가 그 환경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곧 골리앗입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고시, 사법고시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존재. 다시 10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골리앗은 대놓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며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40주야를 심지어 보시면 40주야를 밤낮으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조롱과 표효가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 골리앗을 우리가 바로 봐야만 되고 바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는 현실 그것이 골리앗의 표효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소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를 보면 TV에 나오는 영화 드라마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며 무시하며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짓밟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소변기통에 갖다 놓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예수이라 부르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들이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고 짓밟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그러한 노력이 지금 세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많은 노력을 거기에 부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골리앗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이것저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그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탄의 손과 발, 사탄의 대변자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골리앗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이미 수많은 교수들이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대학생, 대학원까지 아니 심지어 박사과정까지 anti-godly value system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거란 미국 사회가 됐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역시 변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살아가기 원한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원한다면 골리앗이 누군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삶 여기저기에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골리앗이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시스템이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라 방송에 가서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타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자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창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들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사회의 엘리트들은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과 현실이 무시당하며 조롱당하며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며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그것만이 진리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성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조롱을 받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배척당하고 있으며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골리앗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저 후보자, 저 후보자 서로를 지지하는 주보자를 열심히 선전하며 또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물론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때 보여준 그 열정보다는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골리앗이 누군가를 지적하며 골리앗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죠. 우리의 골리앗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논쟁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과 그 골리앗의 졸개들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같이 뒷걸음질치며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감히 그 얘기를 하지 못하며 무서웠다는 그런 모습은 사라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발을 동동동 구르며 아니 이게 진리인데 이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과의 그 분위기에서 명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골리앗이 누군가를 바로 분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모든 부모는 바라지만 공부만 잘하면 다가 아닌 것을 알긴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삶 가운데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같이 또 발을 동동동 구르며 저 골리앗 어떻게 해보긴 해봐야겠는데 그러나 막상 나가 싸우지는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적인 디베이트는 대통령 선거의 그 열기를 훨씬 능가해야 되며 더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입니다. 40일 밤낮을 골리앗이 소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라디오를 키면 TV를 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 나가면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며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골리앗은 깊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면의 죄악과의 갈등, 골리앗의 표효, 골리앗의 조롱소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대신 쾌락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골리앗입니다. 세상을 향한 집착,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해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 사탄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물질이 부족해서 좌절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골리앗, 사탄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골리앗이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물질을 향한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을 희생시키는 모습, 골리앗에 우롱당하는 모습입니다. 질병과 삶에 이러한저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찬송과 노래를 빼앗기는 모습,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떠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조롱과 표효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닮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만 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잠잠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소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각이 필요하자 그냥 당연한 일을 그는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짐승과 같이 여기겠노라. 그는 일어나 나가 그를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그 모습, 골리앗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입니다. 취미생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서 경건의 훈련이 게을러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같이 즐길 때 우리는 골리앗에 의해 농락당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롱당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이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제 그 골리앗을 눕히기 위해 우리에게는 5개 늘 주머니에 지니고 있어야 될 매끄러운 돌이 필요한데 오늘은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소고의 그 계곡의 앙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골리앗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는데 어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한마디 못하고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냐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는 이거는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니라고 그는 금방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다윗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사태를 보고는 제대로 판단하고 저 블레셋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는 외치며 자기가 나가겠다고 사무엘상 10장 가운데 전체 중에 40절부터 51절까지만 실상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80% 이상은 실상 어떻게 다윗이 이 전쟁을, 이 전투를 보고 준비하고 어떻게 그 후에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권투선수가, 유명한 권투선수가 얘기하기를 The champions are not made in the ring. They are proved in the ring. 그랬어요.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서 챔피언인 것이 입증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날 사실 심부름 맞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소고에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부름 왔습니다. 곡식과 먹을 것 준비해서 그리고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내가 사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고백활톱에서도 건져내셨은 즉 이 얘기가 다윗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준비한 연설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조롱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골리앗을 내가 놔둘 수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챔피언인가요? 인생의 골리앗을 맞이할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Champion is not made in the ring. 아니요, champion is proved in the ring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서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받은 대로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인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 아름다운 선언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겠노라. 여기에 인생을 재밌게 살아가는 비결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 소중함, 그 찬란함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눈이 있는가?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눈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 눈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 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 눈을 가지고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며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그 소중하신 이름을 향한 내 열망 여호와 이름을 소중하게 하는 그 눈, 그 열망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절제할 것을 절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버릴 것을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만을 취하게 해줍니다. 아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눈에는 다시 한번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이 엘리사가 나중에 보게 될 불말과 불병거를 먼저 봤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였고 하나님의 그 찬란하신 모습이 보였고 하나님의 이름의 소중함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였기에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것도 없이 그저 나가 싸워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꾸는 꿈은 작아지게 마련.

0: 꿈, 작은 꿈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첩경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낭비하는 그러한 첩경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에,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무리에 우리를 가담시켜 주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내 안과 밖에 있는 골리앗을 눕히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돈나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 소위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물론 성경적 시각에서는 그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과 가치는 세상과 같이 판단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저 중간 정도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 미디어커 라이프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노력한다. Pushing me, pushing me.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그는 생각했어. 나는 이미 I am somebody,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해야만 된다. 이러한 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아마 결코 끝이 없는 삶이 싸움이 될 것이다. 끝이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돈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푸쉬하고 늘 그러나 불안한 가운데, 만족감이 없는 가운데, 나는 이미 썸바디가 되었으나 그래도 더 썸바디가 된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 그는 이런저런 하나님 보시기에 골리앗의 편에 서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해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라도 소위 자기가 생각하는 썸바디가 되기 위해 그 인생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싸움 맞습니다. 만족이 없는 싸움이죠. 동시에 결국은 지치게 되고 말 싸움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족감을 주셔야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인정해 주셔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습이 되어야만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왜 내가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를 바로 깨달으며 그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가하며 노래 부르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써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무개, 아무 집사, 아무 장로, 아무 목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이 사람 쓰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추천서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눕히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 우리에게 주님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참 어렵다,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정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죄함이란 말,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의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모두 용서되어졌다.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그 누구도란 속에는 하나님도 사단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도 들어있는 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는 그 믿음의 대상이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밧줄을 가지고 박스를 묶는 데 사용한다면 그 밧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지만 절벽을 지나가는데 그 밧줄을 사용해야 한다면 실제로 그 밧줄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대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만큼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생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베푸는 자의 거만함이 아니라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그런 겸손함과 충성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비비엔 한국 방송은 언제나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리는 말씀과 찬양들을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방송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은 저희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신실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에게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자, 빨리빨리 가자! 양떼들을 몰아라!
1: 예, 나리.
2: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조카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름은 롯입니다. 롯은 광야를 질러서 몇 날 며칠을 갔습니다.
3: 여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0: 살만한 땅을 찾아야 할 거 아니오. 아주 멀찌감치 자리를 잡고 숙부님의 땅보다 몇 배나 더 큰 땅을 일구고야 말겠어.
2: 이윽고 그들은 벌판을 지나 하나의 큰 성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들로서는 처음 보는 큰 성이었습니다.
0: 여보세요, 저 말 좀 물읍시다.
4: 예, 뭡니까?
0: 저 성 이름이 뭔가요?
4: 저건 소돔이라는 성입니다.
3: 그 뒤에도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4: 거긴 고모라라는 곳이죠.
3: 여보, 일단 저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가서 집을 정해놔야 할 거 아닙니까?
4: 아이고,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3: 아니, 왜요?
4: 저 성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0: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4: 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아침부터 밤까지 술이나 마시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싸우고 훔치고 남을 모략이나 하고, 에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0: 마치 지옥 같은 곳이란 말씀이로군요.
4: 그렇지요. 그래서 나도 저 성을 떠나서 이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 심리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나쁜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리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테니까요.
2: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3: 저 사람은 성 안에서 나쁜 일을 하다가 쫓겨나기라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 원한이 있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들어갑시다.
0: 괜찮을까?
3: 안 그러면 산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잔 말이에요. 천막 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요. 우리도 집을 사서 편히 살고 당신은 낮에 성 밖으로 나와서 농사를 지으면 되잖아요.
0: 알겠어. 가봅시다. 설마 모든 나쁜 사람들만 있으려고.
2: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롯은 부인의 재촉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3: 아빠.
0: 그래, 불안해하지 말고 앞을 똑바로 보고 가자.
2: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3: 어머나, 아이고,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 좀 봐.
5: 저기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봐요.
6: 저 집들 좀 봐요. 아주 멋지네요.
3: 그래, 참 좋은 곳이다. 아유, 멋진 곳이야.
2: 사치와 낭비로 들어찬 거리는 얼른 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상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잔뜩 몰려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리마다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오글거렸습니다.
0: 이거 온통 술집과 옷 만드는 가게, 무슨 보석을 파는 가게뿐이로구나. 저건 또 뭐야? 화장품 가게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네.
3: 우리 저기 가서 실컷 구경 좀 해야겠어요. 어서 우리 집을 하나 삽시다. 그리고 이곳에 눌러 살자고요. 우리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온 것 같아요. 얘들아, 안 그러니?
6: 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빠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0: 그래.
3: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내일 좋은 옷들을 하나씩 사 입기로 하자.
6: 고마워요, 엄마.
3: 여보, 당신도 새 옷을 사요. 좀 멋진 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라고요.
0: 알았다니까.
2: 별 수 없이 롯은 그 소돔 성 안에 자리를 잡고 낮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치하고 방탕하며 타락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한낮이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잠에서 깨어난 순간,
7: 누구십니까?
2: 낯선 사람 둘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낯선 두 사람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 이 사람은 분들이 아니시다. 여보시오. 어디로 가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쉬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7: 고맙습니다.
1: 먼 길을 여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빵과 우유와 고기를 내오겠습니다.
2: 아브라함은 서둘러 그 이상한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는데
1: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는지요?
7: 우리는 소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소돔성이라고요? 아니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 보통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못 되는데요.
2: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8: 아니다. 내가 그들을 그곳으로 가라 하였다.
1: 하나님!
8: 가서 그 성들이 과연 그토록 지옥과 같은 곳인지 똑똑히 알아보고 오라 일렀느니라. 자, 어서 너희들은 떠나라.
1: 예.
2: 그 이상한 광채를 내는 두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다시 외쳤습니다.
1: 하나님이시여! 만약 그래서 그 성들이 정녕 지옥과 같은 곳이라면 그 성들을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8: 그렇다. 그것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2: 아브라함은 가슴이 찰렁합니다. 그곳에는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1: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그곳 사람들이 지옥과 같이 썩어버렸다 할망정 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죄 없이 함께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8: 그 거리 안에도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냐?
1: 예, 하나님. 부탁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50명만 된다 해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너는 자비롭구나. 그러하마. 50명의 착한 사람들만 있다 하여도 모두 용서해 주겠노라.
2: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 순간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없어진 것이지요.
1: 아닙니다, 하나님. 50명은 너무 많고 45명만 돼도 용서해 주십시오.
8: 45명이라. 좋다. 그렇게 아마.
2: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려 하자 다급해진 아브라함은 다시 황급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1: 하나님! 45명은 생각해보니 좀 많습니다. 10명으로 줄여주시면 어떠실런지요?
8: 10사람.
2: 한참 생각하던 하나님은 이윽고 입을 여셨습니다.
8: 10사람도 너무 많다. 나는 그 거리에 착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모두를 용서할 것이다.
2: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두 사람은 해가 질 무렵 이윽고 소돔성 거리에 도착합니다. 천사들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고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넘어가는 햇살은 이상하게도 노란 빛깔이었어요.
9: 저 사람들 좀 보게.
2: 그 천사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0: 뭔가 이상한데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2: 롯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0: 먼 길을 오신 모양인데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쉬시고 가신다면 그런 영광이 없겠습니다.
7: 고맙습니다.
2: 천사들은 순순히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하나 생기고 맙니다.
10: 뭐? 좋은 옷을 입고 잘생긴 녀석 두 놈이 롯의 집에 찾아왔다고?
11: 그렇다니까. 무슨 일을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좀 괴상한 놈들이 틀림없어.
10: 그러면 일도 없어서 심심한데 우리 그놈들을 불러내다가 데리고 좀 장난질을 쳐볼까?
11: 그러자고. 저 그럼 모두 모이라고 그러지.
2: 삽시간에 소돔성 안에 건달패들이 수십 명 모여들었어요. 개 중에는 몽둥이를 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12: 자, 불을 들고 가자! 가자!
2: 그들은 롯의 집으로 가서 집을 포위했습니다.
12: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9: 괴상한 놈 두 놈이 왔다는데 좀 놔봐라!
13: 이랑 술 한잔하고 춤이나 춰자고 일러라!
2: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롯은 혼비백산했어요.
6: 아빠, 저 사람들 모두 깡패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2: 밖에서 외치는 소리들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9: 빨리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면은 집에 불을 지러버릴 거야!
13: 야, 이놈들아! 빨리 나와서 발가벗고 우리 앞에서 춤을 춰봐!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9: 안 나올 거야? 이 소문이꾼 로사! 그놈들을 빨리 안 내보내면 집에 불을 질러서 너희들 모두 불고기가 되게 해버릴 거야! 야, 안 되겠구나 이놈들. 어디 언제까지나 버티고 있는지 보자. 횃불을 가져오너라.
13: 그래, 그래.
9: 불을 질러버리고 말겠다.
2: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롯은 결수 없이 문으로 나갔습니다.
3: 여보, 당신 저 손님들을 내주실 거예요?
0: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을 저런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이오.
2: 문가에서 롯은 소리를 지릅니다.
14: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진정 좀 하세요.
9: 아니, 무슨 개새끼야. 불 지르면 너희는 모두 안에서 타 죽어 말아. 어디 진짜 불맛을 좀 볼 테냐? 빨리 문을 열지 못해.
13: 못해. 안 돼. 모두 둘러서서 불을 질러 말이야. 안내라도 모두 불을 질러 말이야.
2: 그러나 그 순간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두 사람의 나그네가 일어서더니 문가로 다가갔어요.
7: 롯, 저리 비켜나시오. 모두 물러나시오.
0: 아, 저 안에 손님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3: 그래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0: 아, 예.
2: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천사들은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러자마자 마치 폭탄처럼 휘황한 불빛이 터지면서 문 밖에 몰려있던 불량배들이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대굴대굴 그 자리에 뒹구는 불량배들.
9: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눈! 내 눈!
13: 아무것도 안 보여! 너 어디서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어디 있어!
2: 그들은 삽시간에 모두 맹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9: 아이고! 나랑 살려! 왜 세상이 이렇게 심각한 거야? 여기가 어디야?
0: 천사님들이시여.
2: 그들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롯의 가족들은 무릎을 꿇었고 천사들은 그들 앞에서 무서운 선언을 하고 맙니다.
7: 이제 이 도시가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 곳인지를 분명히 알았은즉 내일 해가 뜨는 즉시 이 도성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3: 아니, 모두 죽여버리신단 말입니까?
15: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살려줄 터이니 빨리 이 집을 떠나라. 떠나되 되도록이면 멀리 가야 한다.
7: 그리고 명심하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면 너희들도 죽고 말리라.
2: 롯의 가족들은 허겁지겁 짐을 꾸려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은 거리를 지나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0: 한 걸음이라도 더 멀어져야 한다. 자, 빨리 가자.
2: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허겁지겁 걸음을 재촉하지만 짐이 많아 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는데 이윽고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오면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
3: 여보.
0: 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안 돼.
6: 아빠.
0: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아보면 안 된다. 앞을 보고 가야 한다.
2: 그러나 천지를 뒤흔들 듯한 무서운 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 올라오니 너무도 무서워 힐끗 돌아다본 롯의 부인.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롯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0: 하나님이시여.
2: 무서운 바람과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에도 귀를 틀어막고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럿. 이윽고 해는 완전히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야 롯은 비로소 뒤를 돌아보는데.
1: 하나님.
2: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도성들의 흔적도 사라지고 자신의 부인은 한갓 무심한 소금 기둥이 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1: 하나님!
2: 롯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호수에 가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죄는 심판받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또르듯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종교란 인간의 절대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든 가장 멋진 예술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수님은 예술품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품은 아니고 기호품이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다. 있으면 멋져 보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며 이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우리는 욥과 그의 인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새 친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면서 고난과 인내에 대한 눈을 열게 되었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능하시고 자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욥기 과정을 통하여 욥을 공부하며 정말로 그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용광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BBN 성경대학은 청취자님께서 욥기 강의를 함께 공부하시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의 시련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련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등록하셔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사막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2절 말씀에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 국토는 100년 전에 울창한 숲이 약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겨우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나무를 보호하지 않고 경작지로 개가는 것이 생태적 위기로 이어진 것이죠.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숲들의 대부분은 교회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세기 동안 에티오피아 정교에 속한 여러 지역 교회들이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이 오아시스들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갈색 모래 바다에 둘러싸인 푸른 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나무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마른 사막과 극심한 감옥으로 위험받고 있는 그 불모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미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과 파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형편은 사막인데 이제 사막에도 꽃이 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시려고 이 땅도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세상에는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볼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돌봄으로써 치유된 온전한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막을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과 저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적박하거나 고통받는 창조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 부서진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설교가 진짜 복음적인 설교냐 아니냐에 대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용이 있는 설교냐, 거기에 여러분이 기준을 맞추시면 돼요. 죽기 직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목사가 방문을 했어요. 이때 목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잠시 후면 숨이 넘어가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막 흔들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딱 그때 나올 말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으시오.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행위를 강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죠. 이건 모순입니다. 얼마나 모순인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해상기동대가 있어요. 구조대예요. 구조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물에 빠져서 막 가라앉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면 그게 올바른 교육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만약에 해상구조대 교본에 죽어가는 사람, 이제 막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수영을 가르치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교본이 옳은 교본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빠지기 전에 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람은 세 번을 떠오르는데 그 세 번 안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구하고 난 다음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사람의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성경을 몇 번 읽으라고 여러분 말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성경을 한 세 번 읽으십시오. 여러분 꼭 죽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한번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죽기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헌신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해요. 한번 이러한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날 설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당수가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옆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셨어.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 강도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들은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어요. 바로 이게 기독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입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태극당이라는 제과점에 가서 잠시 제 아내와 함께 빵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누군가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그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로 제 옆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니까 뭐가 복잡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 우리는 뭐 할 거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지? 너는 이 말씀에서 뭘 느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빵고! 예를 들어서 부인으로 보세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사람 앞에 나도 앉아가지고서.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너는 이 말씀에서 뭘 느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헌신하지 않아? 우리는 뭘 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바로 지옥 갑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뭐겠어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가 너의 구원이야. 지금이라도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믿으면 너는 천국할 수 있어.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그럼 이것은 모든 성경 공부와 예배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말해줘야 될 가르침이란 사실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가끔씩 막 꾸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를 들어 교인들끼리 싸움 났어요. 야, 이 자식아, 알아서 막 붙잡고 막 쐬려 그래. 그럼 가서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요? 말려야죠. 또 이단이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서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요.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수습해야죠.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걸 말하는 거지, 사도들의 설교와 말씀에 주는 오직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진리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인들과의 분쟁과 이단들과의 다툼 가운데 사도들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뭐냐? 예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도 예수를 드러내고 이단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설교는 완전히 본발이 전도되어 있는 설교라는 사실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행위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그러한 설교는 결코 온당하지 못하듯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나 성경 공부 가운데서 말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온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너는 산다. 그리하여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윤리와 행위에 휘둘리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라는 사실이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구원자를 여러분이 믿으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예수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황무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포화풀이라는 식물입니다. 사막이나 황무지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는 이 식물은 높이가 5cm에 불과하지만 그 뿌리를 7에서 9m까지 땅속으로 뻗쳐 전체의 길이는 600km가 넘는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화풀이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비결은 바로 이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역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시들거나 생명력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의 굳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만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광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JBBN에서도 세상에 온갖 잘못된 광고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과 찬양을 전하는 BBN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ITL 카드라고 하는 전도용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리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나눠보신 경험이 없으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송 청취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2.4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이 바로 2.4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들이는 11조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가 매일 거저 얻는 24시간의 시간의 11조는 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드라마 한두 편 보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2.4시간, 영원한 것에 투자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고쳐 쓰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므로 계속해서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오직 말씀과 선별된 순수 찬양만을 전하는 BBN 방송,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한국 성서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강효민 목사님의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